0: 내 파페부타 증전 키 시진핑 타 차당리 나오지 티지 중국 중앙 키 지역 수지 개협의 주 시진핑 키 징지천 탕친토 초시안 예주 당 키 지역 수지 초시안 망조 링로 미마 지튼 개협 키 개튼 원인장 증전 키 샹베 거수 제고 슈프리 개시지경판 선교순례칸 개지세계님 경하조 개시지경판 개시추 다동청청내 총이사지 경하중의 철구시배 대유 내충오전낭시 개커피율행강 개댄자균어 마조시경후에 총두토 러시아난 개커피율행강 개 총기기 사워북처 주준체부타 전내니 주준체유 전내 구제的信念 개커피율행강 개 대항 주준부타 냠지토 총기기 추타 쇠랑코둔타 적주장시소 개북처 교수님발 책임프리 Lopchen Lopchen Bailey Shu Gorke Dang Ruyang Ta Gesi Ji Ge Huan Ke Le Tun Gui Ji Ka Lak Da Cha Chi Lopchen Tun Ji Ke Le Shu Chi Be Gak Zhe Tu Zhe Tam Jin Che De Nu Shu Yu Gui Lopchen Lopchen Banam Den Zha Ngang Le Shu Tu Byo Gui Di Dong Chi Lopsu Bui Jin Zhe Chu Bune Ge Be Par Nye Dong Ya Min Nyu Zhe Chu Le Lopchen Lopchen Be Le Shu Che Gui Xie Be Gui Be Gui Ji Che Yu Ri Chi Gui Ring Sa Gu Ka Ta Lopchen Ka Ke Le Shu Le Ge Zho Ne Ga Ne Le Xin Ne Ne Pi Shuk Dun Chi Xin Yu Ri 你对金融密码推错金融天刚界欧元长宣把何为业内体为德系促进界配合出配色对银行松局接近清楚习习企业问着他家长马被雷吞所了其对德系囊心让用从登位界书记王军政界他是何为界他熊门囊事业 金配女主真叫南北冷素冷对列车南站铁他是从一对龙的前去金配女主装没听过他最贵下路回头那不他接近车来密等到送家送去送去三月不对组织南走熊南列车他三百列车金主直接列车江西江油列车所这月小道列车去月经列车铁你都见面你三月到我送别车江年中国促村而准给车些年波西过他组织体列运了密吧不采取电价高
1: 我能不送我借钱的，而准有车来规定电梯单位，他牌列车起步去加价，断续断续长安立柱新玉皮。
0: 第六年这场疫情将用去吹南安路途，那位新人天空用口信息来团听送不标准，他听用口信息贴，吹得问卷堂，开过信息去来给那么接呢？起来读书几多点，新人这里新来皮他，一擦水托，扛中三团健康电价送接电子东西不对，年这场疫情那新天空用口信息来团听送不，第六节的阿爸问说国足有不他，吹得问了接不他，看一那信息区别吃得不送月，接的阿爸当官囊中托吹的用口信息。
1: 就直接，是不是公开去人民，人体体面状态去搜索是不是其原因呗？推算这个性别呢，长期体用其那些用口是不是来源就直接是原因。
0: 这些概念跟阿卓，原来所讲菜的制度蛋白品种组织企业集团组织企业，年度人民日子出率，年初一出率为七个百姓，三年三套托来团白一举拿，年初忙不落不塌，该几年了涨不涨，确实都不入的，他听年初吃一趟就落不贴，让用将行政菜里看。
1: 出团菜里心就所以没特别的呢，所谓菜不新鲜，特别是对健康店家送件对员，内部听的也不对。根据团队内部的控制，几个来年，开罗西这次对年，前路比例年度高动开头在五千天内，其他年的马塔年写不到一百，差距体的，并没超级写一百。
0: 伊拉事业小学期查这边这些多年的规模，开始二零谈的伊斯兰塔伊朗瓦尔克盲团独头来提取钱财，为啥开头月边二零盲团开场嘛？当地东域托有些这些有利。
1: 伊吉顶在前半生有名的这些多年嘴巴心呢，天年伊吉皮杰斯、凯罗、巴里斯城、伊斯兰教会、雷鬼、哈马斯、古提克、推姆策划，伊吉堂、卡塔尔、杜克索瓦、马克沉着与全面切片。因此，他法兰斯前面这些古提名的这些多年，因吉杰斯伦敦托、有人去深圳、自然世界堂、土著前的，让这三个是比呢，有人堂五十万全面切约，也表示愿意了。五十堂有人玩马克沉着，有人堂。
2: 这所他这我车员兄弟的内部定居一路写一批，
3: 先给听个，听的刚我上有年初学车。你看你，看你，这种龙青年轻烈工，还见龙青姨。
2: 停车停损了，送在训练，也能辨别，考了我稀奇。
3: 金砖电价给写价点呢，让先去测算了，点送去。点呢，去让去金砖铁的车间谈，金砖铁的写价，金砖给团结了，活到头了。
2: 点呢，去让去。

0: 숨지 개베레 림부 숨지
1: 라
0: 어디 틱스 콘토아레
1: 라 알레세
0: 나 산다 림부지 개아디 치다네 치로나 치다네 곰 숨게 쉽게지길
1: 아 레레세
0: 림부 숨지 개아나 나 저다 치다네 님마 가스스고리
1: 아 레레세
0: 어디 안게 죽게 그제 직동락스리리
1: 아 고시드
0: 열로게
1: 아 레세 너 땅은 좀 남겨 칼로가 데스 랑고 디바다 근처 저도 좀 수수 딘지 간게 시제 멤베 긴게니 비게 주디 좀 봐. 코나조다 코나조 칼럽 럭스라 지르도 와.
0: 진짜
1: 라시라 케 싱마르발.
0: 진짜
1: 제만이 임바 차샤는 건 좀 색지데레. 칸이 시스템 그 제약이 봐. 진짜 답도 못 치제다 직주고 발게라. 진 임바 차샤는 건 아주 좀 숨기스라지.
0: 저
1: 임바 이나 디야 레즈 콘제 토이브라.
0: 투저규린 고레라 부타가요리.
1: 부타가.
0: 진
1: 레세
0: 노. 다디나로나나 지주게 쉬는 종라 출라 실라스 숨게 그리 실라단도 단데 지질 개베드레 노
1: 로토지기나 모치스로나
0: 레세 테네가 나주 디르샬 고예용라 단당 나주 디슈레이나 억시슈발
1: 유바게
0: 억시스네 단 나주 단데 카게란 슈네 진디스로 고파지드네 직도스메베 되게 예용을 양은 아주 디르샤나 텔라다 안되네 야 장세시아 개시슈시르샤
1: 나 레슬레스
0: 고파지지도 타고 차다 디버룰이야 단다 나서다 칼로 닝버 망부지게 야 디게리아 디케쿠디 놈디 전주는 지단에 다 수수지 신고야 지르샤
1: 나 레슬레스
0: 되네 디르시샤 디나로르 단다지 텔라다 안되네 단다 좀 뭐 주두잖아요 고추지제 고 고수육 직도 되게려 디리셔리나 장 장세셔다 색지개발 나
1: 레레
0: 계속 무지르셔라
1: 라라
0: 노
1: 라 되네 못해기라 산다 디나 로라 직도다 디침지만
0: 온 되네 디지르셔기나 좀 단다 건도직 쉬우리 아 시에고 팀에게나 톡 시우치
1: 노 톡 시우치
0: 와 톡 시우나로 나서 예연 추출서를 요리
1: 대리
0: 아직 뒤도 뒤도를 아직 장스시하다 대리디게 장스시 나버 디나로 레안지 색지개바다 되게 개점 지르샤
1: 레스 레스 노 터치기라 네 참되기라 공연도 서로나
0: 레스
1: 노 터치
0: 노
2: 남바바
0: 오 나가마
2: 탄남시 초로치 자치신 대조 머시시 차용기
0: 레샤 레샤
2: 나 바바가니 지리나나 참자지체 잠녜샤프루치 저카투게
0: 닥다리 쇼링에 모타눔질루
2: 모타당고 마리 녀터 차로리 팅사 모타마베가라 샤사카고시도 퇴미눔 촤라리 아 욕쇼 딜레 나앙 바바가니 지주랑고 대제조
0: 제자 나가 아무랑 세야네 용천도가 미창매 개고 용지다
2: 그러봐
0: 지주랑고나라 망스대비네 슝릉디 양스시 참응의 승비
2: 그러봐
0: 마세 고유의 바소수야 용시라 조사
2: 그러봐
0: 나가 아마 창부시에나 나의 모르다니시라 두민도
2: 야구 크지
0: 다체나 아무니 지주랑고 대제조
2: 조조 지주랑고 대제조 알레고아나 봐봐
0: 야 나 아마 계속
2: 견근 청부디 직체
0: 어어
2: 데니스
0: 니스메
2: 다조 다조
0: 다조조
3: 집에 쿠유 쿠양부탕 쿠유라 바르조 첨부미우위치 장면 지고라 망잠 슝르야부유

0: ん、もうらもうしらたんだ。さるちゃやち。もうばきら。ていてはね、やちたせがたんでそういうの。全部けいな。なんだやまれる。うん。だ全部マンゴメベ。けん。あ、レセ。だこれちがんぺちゃん、全部ちたんで、すみし。ちょやゆさそな。あ、ちやにんがさぶちゃさり。あ、レセ。だまんしょるじ、すみぜしぜ。てんでれる。うん。ていじこれてんりんごそういうのれ、けけちまれる。あ、レロ。だこうん、たんでディシメベ。
1: サルコシマネ。チロだ。なろりや。ジャンバシロア。うん。なんで、サルや、ジャヤメンピチ。オルバギラ。テレや、ディチェブのレンブキャムネヨマレル。あ、レセ。テレや、ユグマレル。ジャンガサブチュチャチャブレ。あ、レセ。サルジャサラン、なんで、ジャムユセディ。ティランディな。ジャムユセディな。なんだやまれる。あ、レロロレセ。レス。
0: 언제지 잠바나로에네 칠로에네 닌자로를 탈림부 켜비나 지단에 개괴 말이래 개비나 냥크탑시 차차비
1: 레슬레스 로 길란토치 로 아니 모투제 길라게나조 어 콩글리 테난기 초드이남베 어 시지디게 모투치제 손로나 수인
0: 로
1: 타지가 로 등경나조 디바길라 치중
0: 릴 어
1: 치중 다 경태기 디게 시지 치진 주야디 죽지유나기라
0: 지단에 지단에 모르던데 자기심의 후자 세월스라 디대서 모여대야 나도 텐데 디스자서요 콜로그던데 앙자다디게 부채시 가족 겨부임이 온 디안 풀어야지 개천 붙이리샤 콜롱을 차샤면 나기라 부차 차면 양지 모두 대우매우 축차부차도
1: 어 송구도
0: 말 어 분용자면 양 콜로그던데 근데 로래 다고 겸 동자 먹자더라
1: 어 좋아
0: 기들람 사지 근데 근데로래 잡진제
1: 소비야
0: 어 콜로람 산초라 주
1: 네세 기라
0: 다 대응을 하셔서는 이나 랑가야고 선장 콜로지단에 제게 지주제 이제 지단에 콜로 디돌미시 제님도 이만 안 좋다 랑가도 청아슬의 교 말이
1: 아 네네세
0: 콜로 기코르베 조신 잡진제
1: 잡제
0: 어
1: 로로레세
0: 이제 시샤 단다 콜롱을 하셔서는 계셔셔 증은 안 좋다 디리샤 아, 단다 건슈리 잠벨리리아 디캬엔돌 렘부캬메체 티데야 단안조 살레자 생군조디 다지 아 렘부캬베나 렘부치다나가 조야 렘부 망보차차소는 족제 요소는 아니 콜로지네 템부요르
1: 템부요르 바르발가
0: 아 제제 나나조
1: 메갈 마스베이너바
0: 제 렘부 망자면 아니 지단에 다지 콜로디
1: 냥가서
0: 듄데야 차가듯이
1: 아 네네
0: 다 듄 콜로 케브다 캡로 콜로 케브스나 아 캡로 콜로 디는 거 충분해 듄은 있는 거
1: 차가듯이 내가 체육해 봐
0: 라리
1: 아 레세
0: 나는 뉴트리션을 내 학과도 다지 다른 것도 되잖아 나서 콜로도 해야지 근데로 그래
1: 네네 딱 제체
0: 네네 딱 제체 부다리게 딱딱 뒤에도 왜 야면 콜로 가려야 단단한서 메리케스나 부르토스키 부르토에 가라서 코두스 틱체 다나즈 랑가스도 도접젤로
1: 딩딩데
0: 또 축제단심도 되게 걸로 나로그 제구디게 돕시고 그래서 아니 기란 그것도 지고 마셔서 불도 끼용 그래 다들 불도기 인교는 안 양가 잡으요리.
1: 아, 네, 레슬로.
0: 대양 직계 써요, 말이. 불도 전부 끼도는 제함이죠.
1: 아, 네.
0: 불도 봐도 양 전부 깨서 말이.
1: 레슬.
0: 그도 디자르자.
1: 어, 레슬.
0: 불도디 나나 망치하시단다 딘데르샤. 나와 매매 직단다. 랑가가 조구단도 된 랑가 기도 바로 근데 공동다. 야면은 수도한테는 그 콜로크도 디제시.
1: 然后类似，老老的啦。喏，因为吉拉个孙杨当当个那组考了万宁不忙车个，但其实三当对吧？去了呀，去了同样一辈子车位呢。第一款呢，考虑天了呀，大家车辆的停车格里呀，同样全部能够断了。那的。那俺那组他的考了三百，因为车辆因为内地天了呀，引起去了同样在某一部，嗯，吉拉个吉拉个陪酒单，因为是在事故对什么下达学了呀，引起考虑到的这个天了呀，是不是的？俺那组叔叔那组对什么？他叔叔。
0: 然后是不是那样的开心不一样，不是吧？那的，那的，这个城估计差不多要十五年了。那他今年俺那组第几日下了？嗯，他考了宁波盲测，就考了呀，他那看到了，他这，你们啷个也会没对呢？他这个他那家，他的啷个也会有了的？
1: 嗯嗯，是吧？那个了。
0: 特别讲，就他那那就开心不起来下。
1: 嗯嗯，那
0: 组就入住了，他管的他，你们呢？他去看到了，啷个第二天早，出个牙齿。
1: 嗯嗯。
0: 特别讲，木脚在的，
1: 是是了，
0: 出钱钱了，是吧？吉拉，是是。特别讲，那做么了，单边个老穷个大，忙不济个，当那做，莫在当的，当的跟着地，人家个穷方向去了，开车去了的，地级什么什么什么去了，过去个，后来是什么？
1: 哦，
0: 停车是多了。都是人家操十几了呀。
1: 嗯，类似老老。
0: 那做么不济，当的那做，当的年头拿来点么呢？莫得去开学去，去家什么的。
1: 哦，开学多忘记了。
0: 哦，那做的。 갑자기 규리하고 단다 방향스러워 걔가 쉬우는 뒷만 주변 긴긴다 망치지 라고 지인 일은 맨날 쓰러지지 가시게 루루 체제 니어도 어디 대학수지 니만 나는 나도 단다 라고 니지 생벌 어 좋아라 칼로 망치지 런스 지 라고 지야 가니게 라고 지 월게지 차고야고 샘디 어 좋아라 단다 라고 지 샘내라 차고야고 샘디 다 디는 안주 출연한 출연한 쇼지 다 배차나 나는 주 뉴턴 셜무 저거
1: 这边告诉，但他考了几大部队研究单位呢？对不呢？俺可都考学的，也大院都是要去东亚是多了，反正人家才学的。这个团结还是不是吧？那里，那块都考完了，过去，这边讲人家才不了。是是是。你想，但那就你都是那么久，告诉，这他人不白相那他，嗯，广播老个，甚至多少个人，杨先生是专业，那个那就引进去考了多了呀，人家。
0: 他那学什么去？我都去了。考虑我那做，人家去拆迁是吧？那里，宁波蒙古人的，这样的，也免给他那多少，不多大。嗯嗯。俺都考虑这样，拆迁他那都是英国的。嗯嗯。他其他的也好没说的。嗯嗯。读这的。嗯，类似。其他什么的？什么？马格罗斯做的那什么的？他这些都那几个的。
1: 哦，类似。
0: 他那考虑的个。
1: 老老。
0: 你们那什么做的？几个的？ 真的可以过了。类似，是吧？那个了。他当时这么做了嘛，就是这些的。
1: 可以啊，第三位的，他都包括的大量的停车场买不是为了。
0: 是。
1: 俺第一块要求就是怕卡卡土买吧。
0: 是。
1: 卡卡比那卡些崽子，是不是东西也在丢丢脱了？
0: 什么买呢？当然就，嗯，别想了。
1: 他是买比那卡要卡土买了，是吧？
0: 是。
1: 嗯嗯。
0: 对对了，他当然就提起了，嗯，这出门去不打，这去，可能他什么打，这做呢？ 대외경다난조
1: 哦，那我们来去了，给了，我们这是给不断了。谁去修的？哦，他第这个车的呢？这个车有人。嗯嗯。你们站在脚下的呢？几百、几百个车修了修的。哦。可能忙车修的，做了拖拉单子。嗯，来来是来。他第几节？第开始呢？第别，你们就这样过了，外地的对的。哦，这啥子？过外地的单位那了，可能那了呀？他那那做的呢？几个月的啊，就那他，这个修呢，服。
0: 嗯，学车的就是，给咱都差不多差不多。啊，
1: 来来是来是。
0: 第一单单，隔壁忙啥么呢？第七天了，就单单不多，给呀的，要么就考了的话嘞，他准备练呢，啥个练呢？就练，考一下的。 다 라과르도 탄데 랑가 잠무손자 랑가지

0: doro yu san dhe chi mna lab lab kawa yung gri.
1: No, listen, listen.
0: Odi chira gyub gyub nu yina.
1: Aha, listen.
0: Di gyong chanpa shi gyub gyi yina.
1: Lo, lo, dan nam gyong anna zu kawa.
0: Mir zi yu zang gyi.
1: Diba? Langho chuka chu tu chanpa, chui be sho liya, di mang che ge chu dhuwa la.
0: La ri.
1: Du sta tu chanpa, wunne lang sa, num ri ri ra chi, zang ma ra shi dek dhuwa la.
0: La ri.
1: Da di yang yao shu chu na, dam ga ma che bi yun yao yu pa chaba.
0: La ri.
1: An kui gyub che te ne shu bi yin le, kolo ya.
0: Di shuk che dha chi.
1: ກ່ອນຢູ່ບໍ່ເຮົາເຕດີກ່ອນຈະມາຍິມທັນດັງດີຊາລີກິກເປຈັບໂຕຊາຈິນຈິອືເລສເອນຄໍລເຊບຊາອັນກິລາອືເລສລານເປຊາຊານລໍຈິກສຕູດີນາລໍລຍາຈິກລາຍກິກກິກກິກເຕກັບຊາເຊຕາກາໂຣຊິນລໍຈິກຊິນຊານຈິກເດນອັນກໍມາກິມນະດີຊາດີເຄໍລໍດາຈິຈັມປະດີເທລະບໍໂປເຊຊຸບຊາດີເລສເລສເອນອໍດີມາກິມນະຍາດໂຕກິລາ
0: ロロレスレスロロとちきらなぞ天気天童花のロリア主にき探的全部こなず虚場車身的天気天童が茶わでれしかぎすんことがてれいねれこなず探的けらげ天気知識せりなんで人たもね途中な主因すレジャーディレスソンシャルロロとち何チャドリンゲキセンなぞ天天童花のロリア茶わでてもしらみどちゃんパツガヤネというびなに
1: 嗯，我那做姐妹，这是密码给，铁东看到了呀，修那呀，这娃有啷个做嘞？稍微太给那点点呢，天天把人心里就修一了，老他这去，老给他们推荐那做兄弟那边能对应了。有，嗯，老他去，没听说了呢。那些，嗯，他就考虑第二万了，给了。
0: 哪里给了？
1: 考虑他，我那做恁舅么子住个住的是嘛给那点的。
0: 哪里？
1: 啊，打工的二万了给了。
0: 哦，
1: 老没听呢。
0: 天天，嗯，第二些给了，做他白相信了，考虑接下去就联系，考虑接下去呢，我那是那老了去，他白相信了，嗯，老年子工了，提什么在现在里面呢？
1: 嗯嗯。
0: 他，嗯，电脑老了，他的提出来给了，毛着了呀，去，他的，嗯，他可对说呢，他的打架子，打架子来呢，啊，其他好多嘛， 야 뉴욕 콜로디안 갤럭시 체어리 배치하지만 좀 먼저 직단 근데 한다 가이 방산 들시게 하지 매
1: 그게
0: 그게야 들실이야 야면 먼저 틱치 지단에야 개추제 굽추제 단두잖아 들실이야 스민도엘 다 디는 안아줘 샤라 쇼리 안디 쇠네 아우도이라 동평항 시리
1: 나 레레세
0: 로로 단데 샤니 더딩 사마자 자르세 니만 셴네디
1: 아 레세로로
0: 디카야디 아우도이라
1: 디코자 춘추쇼르베기라
0: 지 룰라 춘추 세몰레 쳇츠쇼
1: 아 레레세
0: 고갈레 안기탄다 나주 정은 이슈 숨주 숨지담 도쇼리
1: 어 레세
0: 어둑쇼리 고요단데 쿠레단다나 안치타 콜샤제 따스쇼리 디나노 겸티미
1: 로 레세
0: 딘데지다 디시아르샤이라 디나 단단단조 뉴욘 콜로디니안 딕스컴데네 얀페리 쇼크챔비게 그리
1: 로 레슬레세
0: 노 딘디지샤
1: 디니
0: 케시쇼직 디르샤이라 난조 단다 콜로 디시리네 갸게 쉬는 슬런딩웨 콜로레아 따탄데 콜로 탄데 살야 세미아지오마데
1: 데티 양스 콰야도알 어
0: 라 티게브제 티게브스네 따코 타란 베샤이나 다이키란조 로직 lonyin tse tam na tik chala luya ta yang ko langa khasa khala chen tu su kolek si yotu uri di tanda kore tse shiran chem na nga su logic che jili rang chini na lo li ya dinti tanda kya kya shuyum na silun ting wensi ra wadi jari so uri ta di suyum na kya lan tan di yun kolo li ya kanda la uri shuk chen buk ta ta kya kya kuma ri kya blo yin ya nga su kolo na yami na lo jigo se che di 야면치로 지고 세제디 기드 코뇽부 삼아도야다 진제는 어디인지 속으로
1: 레스디
0: 양생스 따야지 되자
1: 어 레스엘로
0: 다 만나주 라과도 다른 거 좀 얘기해 주자 양고 교령부터다 켐루라 자라루 인지시르즈네
1: 어 코데 세산에디야 샤드갈이야 데도 뎀도르발
0: 하수
1: 요르도 요민도 딘제 다야드르만기라 인치디 임바 차샤네 넘교 만나주 지다 달랑코르다 군스디 참바 콜루토네 슈빈탄데 지주게네
0: Sulun

지기 개파치네 대갈디 므나키 심신 서시첨보 껴보다 바라 길장 유불내라 세츠켄키 체치우자며 통주메 류용화장 타마 많이 바라 타마 금촌티 차가낭 류삼 양나 사자현다 강도 향미 마친 그 로타 마추바라 라리양 팅직제외 므네 타마 강직내바티 카이 술두샤 불라지킴 총답기 총수식나 여바티니 총결기 주주인디 김상 망치외 주주 로직 투실 킹바 킹장 임바틴라 부총수 미 퇴나 서중당 자와 남매 티니 뭐만 임바다 사과도 러시아 디다는 총결당 다 니외 개발하디니 미상 망부 시단체디 주팅 콜로당 모자 뉴슈 Pulaani Kimnangi Puchungshu Yimbati Mengmilusum Chene Lua Yongji. Xingli Chintu Mebar Pulun Yarni Moja Nyogu Yusi Babar Nyokdashi. Ngormu Chita Kashi Yarwe Nyanchung Tijawa Bapie Cikang Chinyu Mekang. Puyi Nyingkang Lemi Tietu Chena Chola Shortwa Gi Pulaagi Dweba Tangdun. Pulaagi Ngunji Yidun Kangne Ngu Piagwa Kang Yar Yongwa Na. Apa Dara Chukju Ngang. 내기 나와다. 미진와라 미유당케 20 불라라 동디 침북해와다. 그 김밀 샘수차치 소득이 무사시 코랑기 정중의 대내 총수난 비련두 지지치겐 중두 그 모자니 정주의 렘발네 현룡 렘발라 교르차와시 불라기 준단의 총수의 타 니린 강사를 깨차치 미산망부 랑기 부모 그 방말 띠르쥬 중는 삼상 지경. 코니 소남바 늠충 춘댄식 제디 아지 추구당 싱글 토안이 뚠뚠미. 테다르 그 닌지 차와 튀라셔르. 치라 딱바라 주두 유부 용주 매매 인듭 람파르도 가부친켄 보문자충나 그 카야치지. 뚠인 추두 그 보문텐주 감도 닌시에 되바다. 뚠인 추두 굽덥잠치네 조양치. 웬디 남규르 장슈슈 등켄 대기당 체지 그 랑보블라 유규 테바르쿨 풀라기 카로알라 계산기 셰베 개체르 첸수치신 가주 삼나 대주기 대기 세켄디 포모 칸다식 임바 고 마츠 바르쿨 튠도 계산기 대기기 초에 최기 남중 마충와 대다 마도 현다 카치 셰메 타디 대기라 랑니기 창칸 총총식 유바티 생기 창칸탄 타 하자니양 생기 창칸리 치신 군이 치추네 참도 가양 심기 띵네 편주 시당치 빈기 부총조네 용치 어귀 김라 림메벌 모태가라 종종기 창칸 충충식낭 내가 즉지 제도주 창칸티니 평화대기 당냠도 총열체계 괴미 손부티 주부식시 빈기 림네 민시 레마 송월 Pyumi sumbu ma chanbar, changkang xian la juzi qi du. Degi gi, bingi la liane cuwar dinsa xi gu samne changkang di lang. Degi ni zixi gor xingkian xi yinbati, zixi se se ting ting suibata. Bingi changkang nang xia di labar zi ne, dari la cha zi gyam na, te te agur samjar yung mi si di. Changkang zubar laga qi gen ma le na yung tab me da. Bingi ni rangi nying yinbe. 강다리안 치미당 돈나 랑라 약바칭이 대기라 대통 삼주 현식 유바티니 어구 치린 키강 제메티 빙기 넘균의 몽싱 뒤라 카쿠베 창가낭 좋은 치게 망부 유바티 정신키 빙기기 죄람다 쥔탄라 종다르 테발 류베 푸네 삼나 뮤싹바 레갸 편도와 치와유 Degi tang ogu ciri ni gi kukar rang rang su su lekar chi xin yu. Ogu chenwa jinsam minjo bada. Degi gi kekor ki bun chabu ke xin. Gub gub la ogu su cha xu wada. Tab nang pyu xin ka xie nubar chi. Kim tu tuan ke chi war chudur xie gu du ma do. Tu mang chi war ogu tang degi gi cua tinja siki. Degi cua tinja gabu yu di. 대다르 카로알 랑키 줍삼베 차와라 섬시 제초바티니

푸 총소르 듀듀 키미 상마 냠두 코카르데니 아메 럽준 치바르 냥괴바테다 저기미 티투 남 장무 가주 유나야 대기기 메소와르 마용와르 캬파다 장외 메사르 소소 직부르데 나란수 김기 고동겐 유에버자 어구 치린 나수 게나야 나와 하장 상부휴 치부 딘절 수이나 어구 첸와 샤네 지직도니 폐지 계산 김기 인기리 대기기 남생 불아첸 강은 안소 마송로 치겐 칼로와디 용화 인기리 최초 공단 계산이 냠도 유방에 통주 나란수 고동기 내 따섬 제가 친구 어구 찬나 친부 계신 샘낭 자라 닝번요 켄텐조 민버쇼 안냐 미텐조 함시 차외 마편의 양캉배 낭 쇼리용하다 자라 닝버 뇨와 인스리야 전도 촉바랑 인디 총매 종기 왕차 메라 공세장 코란츠 가주 제바 티란라 찬조와 치구 어구 콤바카시의 진지 라르 치리용네 자킴식 켈디 치마다 대기장 노심 마디와 치신요 강배치는 검자 성신 텐자 매바 세부신지 어큐신의 고래 고치 강배 낭내 주배 로위기 치 밑에 집수 하장 링부르 제바티니 결경 윤도 가왈낭 대기기 렉바르데두 덕인 통외 불하시 계산 권주의 김파게리 대기기 계산기 김다 전무주 내 결한 세가 요무이 불라기 깨쳐 시에머니라 청지 칭칭 가용. 그 신계습도 삼로 윤리 땅양 특식 많이 배. 롭시 피치를 창칸 충충낭 창통월진. 난솔 마총로 난겐 겐라드리베 야펴다. 어구치링키 불라르 심사쾌부 틴라 치바라 코란 기지식유. 강은 마총두 그 불라 탱직 통용외. 놀라 하장 퍼부충화다. 시사케바티니 대바잠기 미잔 심부 추구 임바 남신신 두블라 퇴자 통자치와 대당둔나 싱그총주의 포슌 텐조창마 하장 교부장장시 대추기 김다 량가 텐자식 총지 어큐심낭 네바르도 막바 준탄신 식제네 싱그총주의 미듄도 몸수 척바식 용화 체그냐 어큐심자 쾌부 체배도 창동배 롭시기 불라 센나 메바르쿠 그 전투 용외 초구 닝바 식다르 에쿠르 숙시 대단기 고르 지월레 랑기 용된 고르 치 직장 셴미 메심 국베티 불라니 랑이레 치치르 총와 유바 대기 기초 그 에구 치링 년제라 전투 힌두 치외 로카티 숭니 라세 조라 강니 시지 저시 템보다 게지 베고르 추딘 메리기 강림 부치지 바르시 세칸링 랑이 라사르 년제르 리브로 체나 지차 냠게 어큐 잉어르 통자당 퇴자치외 불라 통나 제대로 송하다 그 참망한 깨져 망부 지신 군이기 지잠시에나 대잠기 로심 툼바르쿠르 불라기 지마 어구 유초카르 년제 슈얼 치쿠케 랑베 어구 간에 고조 딤딤 발미체 가다 하장 치부 발려지 불라기 대동 주지 미치베 어그 콜라 샤드 키시 셰바디니 그 꼼바 춘드 달기 저와 임무 칸에 센나기 민 시르큐체 대기 챙칸니 쿠덥 체와다 메 불라 용튼 지인나 외츠 발미 치긴데 대동 모능시 니 미쿠켄 신식 유바디니 총배 계산시 불라기 고동반에 숨디 계산기 고반다 나와 잔네 지직도니 통말 묘기라 불라 모랑기 표바달 용화식리 삼시 불라 대기기 김다 주투장 유잠네 불라기 정이 주서 노르와 신디 칠튼 용해세냐 아마네 뒤장 메 네 도마죽바 불라기 군이 네 심바하거나 칠로 조아르토 대기 김기 로슈 마중기 파르두 고장 불라 퇴마요 낭통외 계산 차도기 로심 마디와 줄바다 생칸링 뭐 나와 잔네 총배 김기 내주 지직도 년식
내주 강식 퇴발 도와라 양니 퇴레 창월 양치 타마르 남세와다 계산 나부니 랑미 내가 용답 매발 불라 대기기 김내 퇴용규 코나 구발치지 매 콘수 고간에 불라 진투바 치규냐 현디 니마 공인수 렘나야 불라 퇴용규 파르쇼 딜레 도아디 대기 김기 고래낭 진도 체네 자통킹 어구당 담링기 잉라 슈네 대슈 그 자주 딘저식라 딘네 계산기 착토와 길라웨 심바틸라 숨무진바다 숨무께바 직부 민바라 규마체제 교나 식자 이라 상라 샤르와티 모이 심바 세바라 동와 따르토 난 타장의 지식체 교삼 계산기 랑라 디게지 양양 디워치 쇼르치네 대기단 쟁무두 교삼 텐자치바라 불라기 장라 남주르 강야 땜멘라 대기당 불라와 양니 제와 카리 임방 신김메 낭심기 숭 쇠곰기 내주 강야 말라파다르 체네 되고서 텐자 제 각부식 민야 장신이거 공고르당와 식랑시 타마르 계산기 주식 쳔바다 주 텐자식 쳔바라 띵네 조아 피싱 그 강중식 견디 김네 치라 쇼르티치 대기기 창강 주여베 튼티 불라기 어규칸시 어규슈단다르체나 당루 불라기 창통서티 대기기 창강이마다 콜라 창북현 보무국처주디 대기기 노무인바시 보무티니 대기당 떼네 멘자라 송자켄당야 멘자시 지십키켄당 자월 창 우주 미치라 깨쳐양 미슈바르 고구구응 불라기 카주투디 불라기 조카르 타둥 몰라 수르세 담치 카시 헤나야 메 식사 메치 바라 꼭 쳐주나 캠게 다체나 불라기 틴저 이미 시도치 삼만니라 깨자 대장 메슈케 대기기 담니 튜디 춘수 장강기 치수유 지시 난추에 시 불라기 얼굴 믹스르키 따삼 제시 티만니도 대기기 삼튠도 대기기 당도 생기 창강시 슈지 유티 생기 총주 미창매 대다르마웨시 웬디 불라당 생기 월기 지와티 삼네 대게 칸에 튠덥매 딜 생기 고로 슈신배 강딜 총배 계산 생기 창강낭 립신 생기 대동 매낭 유바티 계산 통화당 고내기 두지 마와티리 등룹 창동 차과 세월신도 결안이 창통규 고나마도 수수교가 시행기 진행이 하고지 말해. 수수교가 수수이기요래. 계산기 더둥 라탕매배 생기 고몽수주. 계산기 랑기 용서를 표배 등록기 내주 차상 생기를 시. 생기 계산기 시에배 담란 년지. 헤헤 시 최규 직체. 불안도 소자외 미티리 기센바 수의 진토기 말해. 대기기간 진토기 말이 지 타 하장 최부시 최지 콩단 닌지체 추구시기에 콩단 초아냠도 틱지체네 게나 샘바 진미도 부 가봐요래 계산기 샘규 힌두네 뜹디 닌지체네 자 추구기네 자 콩기 교란다 카 제규 샘다 제차나 최지 탑시 가리되네 콩냐토기 말이 생기 우두 탑세기 남줄식 되네 콩기 통살 마대벌 치네 다가리디 야니 딱다 치로 용체 네 미워도 아직 제벌이 생기 쉰삼 중세 샤지 쿄나 첨부 덴베고네 나의 공모 마르보 대기 통만 튠뒤네 네 불라지 삼튠 도스 이내 알아 탑시 가리워래 랑라 마다부디 우주기 럭다 체네 초미 딜리에 기부 소수의 마제나 도부 미 동기리 세워다라 텐소르 삼로 마다나릭 나의 룽바 디네 카 제체 퍼유르 로체 초가 나란다 자부치 제제 초와지기 시시 계산기 삼바라 생기 공주 메달 받네 람신 대기기 김라 주디 생체 룽바 강롱이 삼바다 메 생기 디네 대기 몰로 야구식 차도 주고 삼메 삼유레 대바라 생기니 삼로 동케부 틴저 유바라 모 항상 아자
kerayang tu la shita jokpa manash, pomo nganzu teke kong nya tu kumar.

0: 링 안한 준 파기 세마 제드 난켄 링의 균신 당화 제시 라인
1: 那我们去先从我住了空气切记那里呀给了那么一个创业看的这么的许多他心里空气里面设计路不动气没人明白是立场的娘娘来穿完了娘娘的跟着来上班先去松懈的这个是从今我们人从出发下康沙从军那了村单线修约被来到那么一个创业批给他那么去村单看我来用力批解

0: 레콜라 카바자 고바 텐데르샤 모다카 아니 치치 레콜라 카바 마죠 네양 테튼데 게트 후쳇다 드디 니자 네마 요르데네 게타치 테르도 치 타링케 망토 춤슈 나노레 양 지미 카삽스 버튼데 다 세보스샤 당가 주 시레 그 당와 고라 타 지 송조 치 주 고라 슈노자 바티 네마 요르데 탄다 타르샤 다 시바티 가스나 만주 튼치 칭켄다 다 통치 칭켄다 나 자라 체 종켄 게 자라 테라지 에네 오늘 게다지 리츠 첨부 유베나 아니 추쇼스 데자라튼주 추르투치하긴 겐트 데 디고라서 보소이샤 다 딘데 마모 용도 벤차나다 딩엘 카사 나주 모타다야 바마세야 티기 찌찌 마마지 네츠지 코코기타 디나로케 아니 자라지다다 데무도 아니 추 코란츠기 종사다 하나 군주 소사다 와쇼세야 안데 주바 나바티 카레스나 다 멤버다 네바 ke pa ke dewa tham nebe ke ta sangwang jor ba tin ju kanti sungchep che ko yume ko la ani ren tin na yang tembe che sha ta thupa de khar san nga ju khoyu sungchep che ju ko la ani pe ya po shu thi sha ta khoyu sungchep ma che be na tin na lo la su su ki to sum mang bo stang ko do de ju ma mix se shu yin ta shu gu de khar so do na ta nga ju phan nang te sha de sa kang ga mang che de wa kang ba tho bo jang ja che je ani tin ne ti ko la nge nge ma nga na su che ting la shu nyu yu
1: Sengelengye, Zhongha Mima Jidun Gyegabgi Mangtun Timshungni, Zhonggu Saba U Nyichun Timshungki Thwane Mingdabe Jetim Thangbuti Yimbata, Thurab Sabar Rangge Jizo Ringlu Ki Timshungzu Yungki Chumze Kejin Sikrila, Jizo Ringlu Pekye Dongwe Langjatan Chamsin Rangge Ki Tungu Nyechu Than Thunbata, Jixi Cheri Than Thunba, Chubzu Thamcha Chendian Lukthun, Nangtun Chachasin Thunjur Jikjurje Yimbe Timshung Sikri. 테딘 망튼 팀숑 협조하다 락달 체규 테니 아나츠 정리기 경화 숨용타 개와타 주시세와 지속이 시든 데닝라 근디 동화제라 뉴버케진 튕주리 팅디 팀로데제 신잠타 시응이 레전디 좀디 디기타 십시 챔겨 난케 니므츠링라타 부산 점듀라니리
2: 中国古琴有干嘞腾古不给得么西罗那既然曾你得理心里我就拿出写不让账连我借估计出连我借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记 原种龙青年轻年货越界龙青年他的街上没多少钱我租给你
3: 原种龙青年轻年货越界龙青年他的街上没多少钱我租给你
2: 街上没多少
4: 超不均均错了一共看不上他的今天去过去这样去年想做别的先地呢朋友龙青年这里哭别给龙青去给三百多的钱是提领去给三百多的钱哪里呢其中个在谈那么日最喜能钱看你吃着学学我的呢超不均均去其中个在哪里啊中年个朋友个修行
5: 超不均均错中年个
4: 超不均均错，提领去其中些别推荐提哪里呢？阿在给超不均均错呀，跟辞职同住拉去总叫难不谈，偏就迷茫，别准看你，别准难别，天下东西等句岂不贴地难去？有丢个位等句难呢？马前边去等句是应当，等侬可虽短起了松。随着那边边厕所清路可以不卡几趟提名却忙不提起给我忙太几度且我主餐今大起随着下面冠军南北年龄十斤给不起随着个厕所才不知西边先的西向月白冠起躺娃真不西穷的羊铁锤图那寻西月不提西提没散了先起连餐忙不排图阿铁给长了羊可以无处他一起没事为那些托住的面板却最大了独孤马东写的可为名字的了连接上三用我提起先罗松写去个体人也难明养前堂界的那选题却记起才不知没事还写起板那选题记得却最大先的题马上干密图当起打给谁别求文扬铁虚图可谓一字经里拉丁就差西主教堂杨皮豆经里

0: 페라 무투제 사사울 안에 지타 지미르샤 사르고바 시도 제바시나 달류 토조나 토 제용수 교주 사지 듄도 고게 제주 제지타 교라 치숨주 섭시타 예동 회디세샤 토조제 닌탐부 예규니 제이타 안지인시 제용제 지규 토조나 제이타 응지 시게이제 숨츠유시 예규 동외 두즈디나 나와주베 제이듄닌타 제예니부타 토조 슝자용치 제용선의 카키 주례 토담라 슝뇌 접지 다다고 베말라 최용라 캐바체바타 인류 미시소 지게자라 쮸바미데 산의 카키 치르 그디타 차조르 고스 초르 스네 센제 두제 토베 이규 꾸자 체리 존에 토가데 이규 슝장 찬데 용와라 뉴슈 유규 송조 제휴 토조 동리 산의 카키 이규 나 슝케 왕부견진 책지 시동 하자말이야 루튼타 답데 콘튼 제시 없이
1: 在为初步领域，你都你所处理到我堂部内西北牌，培养更准去车队里推内催起生育用炸冲突，你推呢他啥错下？三个月车队里推内推起生育用炸冲突托内新的情况，第六到我堂部内西北牌，培养给车队的前期制作前边，车队用炮国同村松给出租来给你，不怕电表人心他，军队人心我塞特别吃了情欲。天哪，车队用炮国同村给他给出来给我他，记错根据他，车队用炮提醒用炮现在国同村给他军队来给我，借用给车队用炮给逐渐能二位来诉请不他，变做比赛托为批给他，记错忙错来诉请别弄手机，梦醒二位点出情欲。 今朝给西昌连外百姓呢，到我堂部内西北牌，平常给六寨土卫团来给七种用炮，推送不来给七里滩城村西盘内，拍摄局部南部军团签约。六寨土卫小学来这给七种用炮推送不来给七里滩城村村跑堂，六寨土卫苏军来这给七种用炮推送不来给七九滩城村端盘月里，团来主签点呢，推送唐部。 平常用给团内唐部谈，你不送不接给锦绣七松用炮了，几千呢？送你几给直接开去我月。团内送别锦绣七松用炮，国同村国家团聚来给呢，批给给你手谈，贵秀七怎么月？团内你别吹给，所来给官地给你不开钱团别通呢，给用给拍菜谈，几团中我谈，所来给边角拍外吹，二心贵秀做牛不团别七心月。 推测唐波将用给在聚这月来这一期七松用炮，国同村松给你说来给我听，推送不来给七来我谈成冲啊拍月谈，天哪，从所在聚七松用炮推送不来给七松谈成冲端拍月日，先到全网行了，平常是为金追单的龙我端就端个口味人了，平常给拆团体打团的拆度谈，人类拆团牌冲给的被批给全网谈，从大集团没得恰仓，车里用做度谈的。 车军仓木计划，车军实际间提醒车军团座牌，普及丁色穿越。孔德吉马尔，平常给车军空道给，车军长下军团松江塘，陆团特大了兄弟脚吧，车接看他，中国接看去陆团接送骑手，我塞特别吃主角官的小青多往接前呢，给靠军用车给，车队猛些人心他，家庭人心，建立人心这个女娃体会两百国内团别车的，龙安前军爱国也不足够。 平常给拆团立结束对决的。新竹林街第六张军军旗，中爱森林科学园区冲向起车站结果拉萨陛下，下面铁管旗是陈塘团森林团主任的，连接朝阳我只能个这。森林街森林科学园区顶我中爱个白茶的参数，让叫中旗。
0: 昨天，咱们林科有你们重新开车站去过，拉萨的土特里最重要的他，让叫中间只有这一趟，三百卡给跟古鲁米娜车站设计卡都偏的，只有利率比最了，得些他，总体能玩完噻。来这把他忙做了，比利点那呢，三条健康松江国两条零食，让叫中间昨天咱们林科有你们重新开车站去过他。 草票杀头健康科学了松江业务协办的，接下不如就习近平他党中央去俺做这边，接不是就连给开进行一把谈。健康识别组长了，官队动了他，健康识别就托啥组队协办的，让叫总党委他随从去党中央去特区规定团结前边，来给其他开进行一边，人把卡当代生卡给，上面老总来对呢，制作的完整集团员了没得，习近平给健康识别。

제소 지금 유발이 봐. 제소 지금 또 아니 카페에 아니 제소 코란 캄바 제소 제약 집자든 좀 놓치지 까발라. 아 카페에 캄페인의 샤지 카페티 페주 당바다 진짜 제일 세우서 티콜 아니 칸데지지 겐키구 유메르 봐. 티고 세보도 다 티콜 세보 수이샤. 아 니바티 카르스나 당 아주 데리탄데 왕송케 다 왕자 송스워르 봐 카고 봐. 티카르시에도 소나가조 티르샤다 단다 사치키 겐장렌베케 왕자세야조르바 사치 겐장렌베케 왕자 사치 겐장렌베 왕자 디고라 아니 단다 디고라 드링크망도 춤춤 나로라 티 주도 쳔보라 스탄샤 벤차베나 디나응에마나다 단다 사치키 페주 당양케 페주 당야 왕자 디응에마나 데마샤마초세야다 던조 아니 맵스도 다 디나로라 사자 겐트롬 비케 왕자 던조지 에네 마자 지지 대표바 다야나 센다 그 왕자 던데 사소 체샤 다 사소 체부터 쉬고 쉬죠 보지 라 숨바티 카라스나 타랑 안주다 벤체나 나랑 주다 아드링 우부케 당와 당 안주 캄바야 신차비케 아 야 신창조 창조 그 캄바죠 라 디게 당왕 다 다텔라 이와 치타 고라 에네 양 쉬샤 다 시바티 카레스도 선나 아니 나랑 소 데세 캄바티 좀마 페주다 다 로든주 소로바 로든주 리에 차부시고 아니 랑구케 다 랑구케 단다 뒤주디 랑로 땅야게 텐티키 아니 아침로 나 템페 제사 다 이내 티나 카레시에도 선나 아니 디고케 아니 종베케 도선티 아니 소소 겐키고스 랍샤 다테 하나 갈레 쳔보지 메나 스도 단다 팀로케 바튼 수시에비나 카레스나 아니 좀마 도선 톰보스 키슬랑나 아니 뉴에버다 차소다 야 차디로 녜마 무지티르와 안탄도 주마타 카르상아랑조 디 캄베코케 단다 체티근 하나망 주주르 다체 마르지 에네 슈샤크테 던조 두비나 아 슈고트 로든줄레 차부슈 안도 통로지 안도 체지테고 이나틀 칼레 용사레스 다든디 용사레스 코나조 인도 숭구도르바 다 통로 나로라 다지 로든줄레 차부슈고 에네 랑구게 투조 장르 장야 요바테 땡키치 이나테나 도소테고 아테고 레스티샤다 도송도 카르 유메 에네 칼레 칼레 다조르바 땅아바티 카르스도 나티 사바사 장레 ti ta ti ki halam ta ya po ji pe ju tang ma se bu che em ka se ki ti chem ha go ba che ji ti ki wang ja ti pe ju tang bina ti sa ka le so sa re ti ka re re do sa na ane nga rang chu ki ta ti she ti go re ta te se ka wang ja ne do ka wang ja ne do ka wang ja ne do ka wang ja ti chem su gu yu sa ta ti pe ane nga rang chu chum lo na lo le ne do ka wang ja sa ji pe lo ka sa ji ane ti sa sa ta ne do wang ja sa ti go le ane nang du mang bo shi tu ta ren ci ji ni ki she to ma song 아 다 좀아 미세크 된데 신예이 다 두파티 카르도 선나 땅 안주 그 벤체나 아 구조다야 그 준노 던주키 에니 콘주 땅주 치아 그 왕자다 양나 아니 땅주니 게다 토글람로 직조 다 직조도 차보다 된데 지수샤 디단다디 님바 단다 준노 당와고 치데 되지 다 선바티 카르도 선나 땅 안주 겐제 고치 아니 제주된 바다 당 준노 다왕 치 님바 겐제로 와 당기 당보도 지자 통르다 다 디나로라 제주된 바 조르시아 당부 지드 카르스도 내만 아주 괜찮은가 이돌 저거를 받아 단다 록두기 괜찮은 지 제조오래 다티 단다 단디기 다 팅두기 만주기 다 돌로 조단다 튕바르와 쇼기 보 멤버 단다면 나서 그탈람 진짜 주부사데 니바티 카르스도 준체 유비나 애니팅 예랑아랑 저다 진짜 통유 유지래 산조 된지 나라 미카세기 애니 배치나 모터 소프트 단계 다지 아니 줄로 소프트 텐데 나로 소스 파스케 마데치 미 파스케 데센주 스토아 함바치지 데야 다 딩년은 배연데 토보이 바 아 텐데 범람바 지금 미케 아니 바 코템 땡이 사르와 코랑케 파스케 마데 미케 안장게 데지 탄도 함바시니 주바 다 텐데 유베이나 아니 칸데 탁주 지고 메티세 보 충샤 다 숨바테 가르서도나 다 가서 딩년마 여레 총베 기타 총바 기자라 총도 코랑 추기 마베 디간라 아니 마베 티 페쳔부 기텐데 마베 케 템베 위나가 라서기 틀라 탈레 마 ᱛᱮᱱᱟ ᱡᱩᱨᱤᱥ ᱛᱮᱛᱮᱢ ᱵᱮᱪᱤᱥᱮ ᱛᱟ ᱥᱤᱵᱟᱛᱮ ᱛᱟᱝ ᱟᱱᱡᱚ ᱛᱟᱱᱫᱟ ᱛᱮᱥᱟ ᱠᱟᱝᱜᱟ ᱴᱷᱚᱱᱪᱮ ᱱᱟᱞᱚ ᱛᱮᱥᱟ ᱠᱟᱝᱜᱟ ᱛᱮ ᱮᱱᱮ ᱥᱟᱠᱩ ᱥᱟᱠᱩ ᱪᱤᱥᱤ ᱛᱮᱜᱚ ᱚᱨᱵᱟ ᱛᱤᱱᱟᱞᱚ ᱞᱟ ᱟᱱᱮ ᱯᱟᱪᱚ ᱛᱟ ᱛᱤᱱᱟ ᱛᱮᱞᱮ ᱛᱟᱞᱟ ᱥᱟᱯᱪᱤ ᱪᱤᱱᱭᱟ ᱠᱮ ᱪᱮᱢᱵᱟ ᱡᱩᱵᱟ ᱠᱚᱱᱟ ᱪᱚᱠᱮ ᱟᱱᱮ ᱧᱮᱢᱟᱭ ᱱᱟ ᱛᱟ ᱪᱤ ᱥᱟᱪᱟ ᱢᱟᱝᱵᱚ ᱡᱤᱞᱟ ᱛᱟ ᱠᱚᱱᱡᱩ ᱠᱤ ᱪᱟᱪᱩ ᱛᱩᱱᱡᱩ ᱡᱤ ᱛᱷᱟᱢᱫᱟ ᱜᱮᱵᱮ ᱠᱤ ᱪᱟᱪᱩ ᱛᱩᱱᱡᱩ ᱯᱮᱜᱚ ᱛᱚ ᱛᱟ ᱛᱤᱱᱡᱩ ᱭᱩᱵᱤ ᱟᱱᱮ ᱛᱤᱱᱡᱩ ᱠᱤ ᱪᱩᱥᱤ ᱭᱩᱵᱮ ᱱᱟ ᱱᱟᱨᱟᱝ ᱪᱚᱠᱮ ᱛᱟᱱᱫᱟ ᱛᱮᱞᱮ ᱠᱤ ᱥᱟᱯᱪᱩ ᱠᱷᱮᱱᱡᱟ ᱛᱩᱱᱡᱩ ᱞᱟ ᱟᱛᱮᱢ ᱛᱩ ᱵᱤᱠᱚ ᱢᱟᱱᱡᱟ ᱛᱤᱱᱡᱩ ᱛᱩ ᱛᱤᱱᱟᱹᱜ ᱮᱢᱟ ᱭᱚᱨᱮ ᱛᱟ ᱤᱱᱟᱹ ᱛᱮᱨᱮ ᱥᱮᱵᱚ ᱪᱩᱥᱭᱟ ᱱᱟ ᱵᱟᱛᱮ ᱠᱟᱨᱥᱚ ᱛᱩᱱᱟ ᱛᱟ ᱪᱤ ᱛᱷᱟᱛᱚ ᱞᱟ ᱴᱷᱤᱡᱤ ᱭᱟ ᱟᱱᱮ ᱴᱷᱤᱡᱤ ᱯᱷᱚᱱᱚᱴᱤ ᱥᱚ ᱥᱮ ᱛᱤᱱᱡᱤ ᱪᱤ ᱠᱤᱱᱮᱡᱩ ᱢᱟᱢᱚ ᱛᱷᱮᱱ ᱡᱮ ᱱᱮᱡᱩ ᱢᱟᱢᱚ ᱞᱟᱦᱟ ᱥᱚ ᱛᱤᱱᱡᱤ ᱭᱩᱵᱮᱱᱟ ᱜᱟᱱᱡᱚ ᱥᱮ ᱩᱢᱩᱫᱩ ᱛᱤ

0: 这个没事的，这个多。但主播的开始动，那他的开始看见说了，看见但别讲俺就看不装不起了吧？看吧，他看吧的，你合创起的，他看吧合创起别，出路个合创起不？他等你前面那看吧的，拿了眼嘛，看了当年个没动作，可话做过没了吧？看吧装不别，俺清楚的就是啊，他等你写球没，写球没吧？他点开前下，但西吧的俺让出去，他连个忙顿个春秋拿了三百去，随身就提，没心往家过去，他解决点吧？他这边行商呀，可三百随身就接了下。다 띵나 담보티 카르레도 쓰나 제주된 바다 벤자나 가랑 추키 에네수스 첼레 만데 콘라 수수키 다치 왕보든데 지 진바트은 바르바 맹칸스탈레야 푸지지 에네 미신탈레 베주 땅로 치세야 다든데 제약이 섬노 요리란 자주 뱀니 망보 요르바다 티코 키치 키 짜톤트 주베 템베 제샤 아 니바티 카르레도 쓰나 다 대시에디 오레 벤자나 땅한 주지 les comptes qu'elle est l'objet d'attention dans l'eau là, je vois, c'est un peu que pour moi, je dossier l'on va s'y attaquer, car son ami dit, ma rente de chez Orba, qui est trop passé, de chatu, trop à paix, et ne t'a dit, dans un truc que t'as dit quoi, qui n'est tout une des chambres là, à des candés, c'est qu'on gosse, qu'on veut quoi, le père, c'est pas chouchou.
1: Yéchara, ma soeur longtemps, n'y est-il, t'en t'en t'es pas sûr, car une aide, manque d'un chimchon qui est 이나 미나레 디니 소소다 조 미냠시 낭미도 동휴 게디 키기 후교치기 산다다 카체나 테 롱규치도파 야나 키기 차람니 장문 유비치 원소 무고와 제바치로치나 강저치고사 야 대단 저와 게디 키기 고마랑베 칸바 칸다기 미시향을 쏘나 칸다다 키니 와르기 항례 기계들 다동 침긴되고 등고유다. 도대체는 지소 초회추 초와 교실의 루터치고나 니바도 침기 규시다 조당 심부치디 人意기 교와 송교치고 타오나 샤망만주 망등 침송 디다 체보다 뒤네 나수 냠도 침록이 시작하지라 롭중치도
0: Sumpatika is that Rumiin ke wangcha da. And Rumiin sa nami kia suor ba. And Bumiin ke wangcha sa na ta titi siye di gore tanda ngan zu kele ten zuor ba. Gungsi siya. Ta kong zu ke wangcha ten zu ke kante chi. And nga ran su sungchop chi go yume. Di nang dun ti ta jia chiru tangji kante sungchop chi go yume. Di gole sebo chung siya. Ta Sipatika re do sa na mi kia ki cha chin chume du ro chi ju tala gangu chi go ba. Ta di 백해진보로도다 대샤 티나나마솔이 된데 인제는 안에 배 카바 초도 용제 가서 강바 제수 진행 임배사다 지지 마마 진행 임배 만주기 단다 채팅 된다 단좀 미게 채팅 된다 아니메 데르도가 군주다 수익 받던 시간에 좀 좀씩 더 왔다 된데 내주 하대야 된데 정년에다 아니 디기년에다 단좀 좀 개봐 땅아바티가서 나다 단다 안주 들어봐 에 겐티 진지 다든지 반바 간가 다 차세야 돼 배타 제생부 유도 아니 좀 괜찮은데 저도 좀 난도인데 좀 그 가장들이 맞아 봐라 가장 쇼카세야 돼 얘네 아나 린도 쇼카세야 다 이제 시도 변천나 된지 통유지리 가장 지 그 지진 당군이 줄 하지 지지 마마라 미 침상지 미 간가 시샤세야 지 카지도 아니 지지 섭다 이제 당년 이제 또 이제 섭다 봐 다야나 팀멤버기 다진 카장다 난두 만자버와 카장한테 배 항상 보고 카장한테 드리제와 항다 미미간가 단예 줘야 되는지 난두 된지 멤버 된지게 이게 된지 양매 신다게 다지 파츠 구바 된지 이베나 만두가 겐트 간지 구구이메 대배세 붙이샤 다 주파티 카드도 순나 땅아랑 수 갱으로 시베 상황 된지 여러 바 된지 전에 제비나 아니 디고라 다 간지 지구이메 다 십세사 보수샤 다 둠바티 카드스나 미케 차팅지 난도데 자치로 당샤 다 차팅케 난도데 카르 수위메 다 베테링케 틈로 나라 파 아네티케 난도데 다 타니텔라 아니 템보 체바 마제 타니데 자치로 당마 된데 지르샤 다 난중아 바 망도 춤슈 나로 킹아베 난도 카르스나 년지 침상고케 아네티고레 다 티년데 침상에 마 아네 단다 듄게 토조 강강에 마 로카 로카 로카 틈로 샤샤고르다 다 되는 강가 루루 체제 망도 청청의 샤브바 녜마 로카 로카 샤제르와 다 디나 녜제 기침창 고르세 다 녜제 침창 고르데 치주데 바 제도 당보데 가르세나 다 디나 주시세 다레 녜마 능 안주 다 차텐 그 부제 부다 벤제나 제제로 론토의 부지세 브리 브리 부니사 제유바 다 디키 고그 시주테 다 되는 침로 나로라 다 지체 고랑지 에니 아, 님들 집에 텐데기 다 자주 텐데기 소사. 티치. 님바티 에는 가라서 소녜 거치 다 북소야 이게 거치. 당에마 에는 소녜 거치 다 티 망도 나로라 티 참마상 바텐데 요레. 아니 그 참마상 바다 야나 티 스뇨터 바다 테 트링키 티 나로라 베스 차 참보치 세보 소사. 순바 다 티 사소리 다 티 가르서 나간 주 카가 진이 망다 취지. 에네 카가 지야디 망 잠자 카세야디 사자닝은 시베나 베테르도가 콘조당아 지역들이 원래 친제 땅 아니 단다서 강아지가 도서만 망설이 주의를 친제 강아 제시하고 그러와 아니 되는 게 좀 로티 나로를 카르템베 제도스 니마 숨추게 마데 망시 주의 친바도 소르다 저 인게 먼저 제제 망시 주의 친제 강아지야 되이나 아니 니마 숨추게 다 니마 숨추게 아니 코란 숨도 당야가 뒤주 된데 시대샤 대배야 보시 오르도 와 대사자 망보 지글 데레사 아 니에나 최다 제제 다 최다 제제 아니 디 야보시 후 종부레스 아니 니마 숨주 나로다 콘종아 제든 주 뉴루 친제 아니 가가 마치 버든 데 총도가 다 침상지 가가 제면 주조 진원의 세변에 다지 주조 그 데닝 달라다 테가 좋아 유디 근데 니마 숨주 샤비나 제용 총용의 세변에 침상 마부지 가가 니마 숨주 시고 아니 가가 마치 뒤 아니 주조로 배팬 첨보 토데 버든 데 인도 아니 디게 다 님의 초다 집에 들은 템나 루브레스 다 시바데 가서나 아나 오네 인지 미지카 제고야 텐데 유비나 르바 양 티나로라 테르샤치 아 탐나사바 텐데 벤창나다 카치아데 통광 치면에 배 티치르와 파조 파동 치제르와 파동 투즈르 뭐 제 안에 좀다 마제 제제르와 레다 춤봉원의 시베나 코란즈 숨상레 야보르 제디고르르와 다 이네야 텐데 쇼 제비나 아니 단다카가 진예 사자티니 고르시로 칼레 챔포 시부르도 다 티이드 아니 대변자나 다 통광기 다 군이카가 제 마주비게 대체 다미 통타제제 된대제 파당서베나 다 코란이 사자니보티 아니 군이 냠도 로치스제 냠도 마테베나 아니 초치기 통광의 주도 잡이나 다 티네가 제 초베게 된도 콘돌을 시하고 유스 대체 아디 아니 나바티 사바르샤 나바티 사바 카르스도 녜마테리 침로 그때면 난다 체제 창사자 마초비나 자 유지 창사제비나 아니 디기니엔데 디 카르사 다 니바마통베 콘도드레 샤고르 다 테렌테 테레임도 디 찹체 네바 나자든지 유디 나자디 베송 체제 파조데 말랍체 슈고 디 하코베나 디니엔데 디 아니 단다 맵소야 케텐데 콘도르 샤샤 다 두바데 가서나 다 카가 집에 고름 나온도 카가 제차부시고 어느 초지 분노 망보 수의제로 와 어느 사장님이야라 개키시서야 뒤 정부 때문에 와다 뒤 꼴라 엔데링 정로 나로라 다 뒤게 분노데 어느 사장 그 투모 초비 강을 땅 유매 꼴라 어느 지 카세보다 어느 텐데 그 때문에 수의자 다 두바데 가서나 카가 집에 고름 나온도 로니 매치게 부주데 아메게 직소정치야 뒤강라 어느 지 파주다 가라 쪼바디 한마고 바텐 되르샤 다 제바디 가서도나 아니 부 다 부티 수수 이메 바바티 수 바바티 수수 이메 고라르바 아니 인다 맨 고라 아니 참로 주도 자쇼도 다 데카르시에데 오사 텐데 니츠데 나랑츠 제캅라 망보 유자 아니 참로 나로 덴페 치샹 주 텐데 레상도 다 단다 망도 참쇼 그 던자 주바티 카르스는 순지 제비 고레 순지 제비 고 나로라 제주 데 바티 카르스는 담보디 순주기 아 제육 그 노저바 다티 자체로 당샤 니바데 카레서 도나 벤자나다 순주 제야 다야나 디나 순주 치시야 그 왕자다 야나 지 파르멘트 지바데 베케 왕자 던주 메바 차제르바 아니 디 메바 차제 야 순주 메케 다 순주 주요 디게 디 아 코란 삼시 제제 아 공연 기타 자주 배님 메들절 삼시 제제 양테 라소시아 된지도 숨바티 다 사바르시아 티카데스도나 만주 기탄다 아 슌지 기차 공연마나 다티리 템베제 탐 고르르바 탐보니바 숨바지오르바 틴나로라 탄데 에네 소소 기 테르샤 소소 기타 만주나 초스마르바 초 참모든 주티나야 주주도 디고르시오 마오발라 믹세크 슈이 시바티 카르스도나 만주 슌지 기 아니 다 슌지 차 카침사 조로 카침치야 카침도 다 대시하게 양티 틴두다 나랑 주티도 튀바 빼잖아 이도 다 난주 기테르샤 이빠
2: 中哈密码集团结合给盲团听兄弟中国沙巴欧尼村听兄弟团的名大别接近唐不的一部他突然沙巴让给基座人路给听兄弟用给从这开进行日了基座人路撇解东为浪家团参行让给给团额捏出团听不他这些策略团听不出租探查前边路团囊团恰恰行团组集中解应别听兄弟 天天盲团听兄挑战他，落单就去听你。俺那去，人也给看望送用他，给我他最是谁话，制作给西屯店里了，跟爹当我接了，你不开心，听就是。听。
3: 啊，看着了，看着就是。
4: 中国比你大，对吗？大，已经你妈在家。
3: 中国比真有感呢，通过不给代码，是罗那。
5: 既然你得理心了，俺就拿去，写不上账，连我结果子，除了我自己，积极积极。
6: 你看你，你，群众拢听年轻脸孔，越见拢听伊。群众拢听年轻脸孔，越见拢听你，谈的减少蜜多的钱，我做给你。群众拢听年轻脸孔，越见拢听你。
7: 谈到减三米多的钱，各做个人。减三米多。赵不俊俊错了，你给我看不上。谈到今天去各处这样去的乡村别的乡地里，培养龙青年之力库，培养龙青去减三米多的钱是。天天去减三米多的钱哪里呢？其中个在谈，那么是最先能趁看你吃的水月。我的呢，赵不俊俊去，其中个在哪里呀？中年个培养个休闲。
2: Chobjun Junso, Tirinki, Chirun Sebe, Tizitinari, Azagi Chobjun Junso, Yan, Gien, Tirun Julaki, Zumjunam Tang, Pinjum Mima, Bijun Kani, Bijunambi, Tensia Donki, Dumgu, Chibati Nanki, Yo Dugu, Way, Dumgu Nani, Majin Bunki, Dumgu, Sigin Da, Dung Nuk, Ko Sudun Chilason, Sudun Pipin Chesu, Chimlu Kibakaji Tang, Timmy.

0: 배 젤리야 카디 야고 마담자 아니 푸쇼브 인기르다
1: 니넬레 님 탐고대야 야고 체대야 니엘레 카 탐부담잔 체브르버
0: 체산체 니엘게레 디엘레 푸쇼베 금부디 니엘레야 카덤 뒤좀 봐 탐부시자 담제 푸조스 호르 제 메브샤빈데레 소니데 창마 많이 뺏수체 푸창무쇼샤
1: 체잔 윤댕이니 니엘레 금부잼지 디네징니 요체레가 니게스치게
0: 오지 다양 공부나네 포셔줘야 될래 좀전시 위기다
1: 땡땡 좀전시 위기지 근데 잼츠도 클리치에너모도 공부디 샤위는 게시나라니시겠부지 아니 쉽지 시위유
0: 용아 공부디 돈도 니메월지 마샬라 아니나 빵제직도도 좀 봐 아라 니가 놀라채고 수그리
1: 체자 아니 공부 창고 남다시게
0: 공부야 창문로 남는 죽말다 계속 공부 나러 로베 포디 영로 멤버이나 도시 탁벨레즈 케토네레 남리야 포토마지 디딩엘 발라게 알럼 난주
1: 다시 디딘 제임브지 전도래 메시 삼루지 등 뒤쯤바 공부 창문 딘제스 뢰샤비나 야사지 신다지리 케니 수그르브르바
0: 체잔체 전도 공부세야디 급지기 인도 좀 봐. 괜히 쇠는 아니 사와레네레 주모도 붙이. 코요리야 내겐 침부여지 숨기. 다양해 탄도 쉐야디 검보베체 셴부딘데 주도와. 야 딩엘 암라게 순야리야 검보베체 야호시자유에너 아니 사고니 숨기지리야 세월 심베수체제 베티예제 yang kuyo liya nebu yo ma ri sungi.
1: Che zang, nga gengbu nim gyu zemu zi du zin ba chu lu jie zemu zi ya gao xu. Din zhe che vi ne, nimi nibu de ya, nibu cha zhu ma xe.
0: Bo zhi, di ya din zhe che vi ne, gengbu di ma xin ne zhebu zi ba, yang chu di din zhe che, ji zhe di shuk qin bu le vi ne, gengbu re ya nian go da.
1: 체잔 메신님 균에 검보스드 좀바 포켓제 도스냐 대야모도 출로비나 문에 젠즈단데 너빙기지
0: 체잔체 검보스야 디나로 포켓제 아니 침부스베모도 초다딘제 루니에 코바요레
1: 체잔
0: 좀마 딜레 니에 검보 원보데 포침부지게 구라미데 아
1: 윤데
0: 아
1: 카토 딘제스 포기비는 란 수고야 누르다 디니엘니에 발라게 소야 체비는 딘제스 카기브제 검보로 포기비는 만주 수고야 누르시다 요리 송기
0: 아 아니 디나 포건제스 루레
1: 아니 팅상 안주 포기비야기 리미아심두게 디니엘니 저저버 케시란 검보 잼지니 처비는 님도 공부다 피게 포기야 간주제 림이야 쇼지 디뉘비는 란 수고 뉘우 마지라 공부 되비네레 란 시오 마지 톤돌레 란 삼도다 케시 란게 커도 카이도스 공부를 포기비는 아니 공부 되가 제비나 란 미다 디엘 마수야 닝고 요르시버
0: 최전체 란게 딘제슬롭투 오늘 잡으러 지르샤
1: 체자 만주 수고 건부 뉴드 점바 님도 폼도 드뇨르다
0: 용아
1: 텐더 케시 랑기 푸깁단 딘제 게위는 랑 잠바나스 등구르보 잠바나베 마체이는 디노로 푸디 야랑 콕베나 주비는 로레 뉴디 숭기
0: 알레 나치드 딘제 임부지 만주 총베 다와게 건부르 푸깁드 컨저르 체비나 하제 마고바 무랑 잠보디게 창 침보지 담부지 다치드 데레 검보부집단 딱딱마대전 체브리즈바
1: 체자 완준님규 부집두즘바 크뚜 부집규 어마지 품등요오지 스네란디 일레름무충에
0: 다치에노 말레주마네 딘데스커도 부지에교구메 오네 딘데스 도제 미지다 촐라단 아니 이는 뺏어부지즈바
1: 체잔 텐도레 검부 응이 딘제 멘부체 야 구지 로년노 로기 비오다 시미다 안데 윤교기 검부 시민도 고야 박지시
0: 알레 침보 포집 참교드르베
1: 딘제 딘제 뉴비이나 잔잼즈 뒤쯤바 케시바 게 충비이나 아니 잘라 뉴브 그제요 말베 딩엘링에 생교지난 뜻 좀 봤다 포모디 돈 마이 수샷

0: 제 키다 메토다 용원단데 닝치 뭔데 교토문도에
1: 오지샤 알랑 언니 게징 뉴요젤이야 용이 검보게 카카제 탐부담내래 선이데 포창무 쇼조야기 좀젠디 게지치치게
0: 원시
1: 뉴요제 언니 게라리야 게지치치야 유 검보게 카 탐부담장 지중도 조에 Yongchen Kang Yinam.
2: Ti Yongchen ni tuyong ol to gengbu nang ki wu shu wei yin ki yi. Gengbu ki ka tangpo dam yu na ji qi wu shu zhuwa yin nam si na. Ti ni ji ki sui bie gengbu xin tu sabba ta po yeb di qi ru dan wei yin ki ti wei sabba yu zhu yu. Lak duen du gengbu ki qing wei na mi mi ki tong mi du bie kung bu mang bu yu bie kung bu chung chung ti da ni po ka li shu wei gengbu qi chung tu zhu yu bishi.
1: 但是你定这一不是那么有空不清楚定这了那我借用你们确实定了俺们那个了公布个样你得对怎么请问给空布可这个用用也不得公布不是也有人送给俺们没得对俺们那个可是这就送给你那三种爱你但是对公布里啊俺这没给他们都被公布清楚蒙古也不咋日动啊
0: Cheza, nam gyungu ne nawa chie yu nyu me, tachi du zamba pu tige, gengbu ki kane ma shob che, kongbu tige ne sho zhu yu bja.
1: Risha Cheza, zhuma,
0: oh.
1: Ta ale nga nyi de nge su le zi kyeb che, ani ya nge de shu ka bu chok tu ki yu, ani nga nyi mu tu yu zem zi do.
0: Hoshi, gengbu nam la dan ya mebi yi ne le, nga nyi ge shu hui nam zhu si che nam la dan du zhi ba.
1: 我是
3: 아자 아자 남카 너무 이빨래 마부 매배 용자 가르래 강수녀디 캔젠스 충보래 남라 타요르배
1: 주마
0: 어
1: 야 랑게 슈구대야 남주 닝지무치스 아.
0: 아아. 나 티진이는 슈고 남주 닝지무시 뜻지기 뿐이.
1: 용아. 아니, 너니 이스 남주디 저거 두게 도어체도 아.
0: 아시. 윤데 슈고디니 추시지 뭐 마샤 카르레 랑게 추시니 키용베.
1: 아. 추시지 뿐이게. 네지 적지 나로디네 키용비. 지 적지 카다가 된 동안 아니 카토 도스제 쪽지 나로네 지다 카티네 지키욤비
0: 다체나 네게 쇼카브티 세바 교브먼트
1: 쇼와야 추시 교부스야 딘데 아유고지
0: 체자 메시 녀마기 나 로짐 탕보 주드즈바 정젠 치디브디게 창무 탄데 뜨드즈바 세브 차샤 페지 튜즈 균링 부치는 최시 세브 차 주유브자
1: 아네 다치드 양코 뜨뜨진 거 친자 최시디 교주고 예브지
0: 첸자 연대란 텐데 난레스는 수수 녀마기 정전 치디디겔라 나오셔다 오늘 창무 최시세브 차샤
1: 아네 시행하는 심나로로 슈구가부 니키유 아 섬중에니 데도스도어지디 오늘 최시로가 지샤
0: 但이 내 개칭마지 최시만 잔니 유비나 언니 턴드 남간 유튜브 좀봐 수수 넘치듯 너무 맛이
1: 오지
0: 오지 인데 언니게 링니 여체를 게스트야 지브지 언니게 링니 여체를 슈가부디 세브차야 금전 가리메 게스트게
1: 오지 페지 슈가부 이내레 클릭클릭 제 세브차야 데레 금전 예전치 유기르지 봐
0: 제자
1: 링니 여체 언니가 자리야 게스트야 유
4: 쇼포 갈포 유린 송원나 세부 착배 좀체 강인남
2: 쇼부지치 세부 요와 신괴나 통만 안주 쇼부 유치지이 심치괴 창매 럽도 갈외 쇼부 유치니 신타 제소 담자소 임바 루유라 코르미시티 쇼부소의 급수 디다기 지슈 통미도 배치리 원양 디다기 계주니 나신 쇼부토니 통토바시이 쇼부가부 클론타 왜요

0: 디게 트링기 리쳔고 주로나 쇼잉게라
1: 레슬레슬 어 고동 안 나주다 말라다 디토리아 당견제다 팀에게 안 나주다 춘음다 춘음도도 제 아 라과도 카가 작대 제하지 디게 지 제진 슈브릴 아 단단한 안 나주야 고동지 슈베 단다 제진나로 레전나로 양직 제진 슈야지 안주 아 뭐든 실로 시툼디 당견제단지 아 제진 슈인
0: 로 레세 안 나투지
1: 로 아 디르샬 안 나주다 제좀 슈나 아 칠로 모테실로 좀
0: 드르반게
1: 좀 나로리아 단단한주 제리 데메이겐 안아주 단다 다디 슐리아 자리 야메는 직시 우시아 단다 기리 디게 닥견시 단지르샤
0: 어 리생길라 어
1: 디나로는 안아주 다 치툼물에 개체쇼 직카르도 선하기나 디르샬 안아주 남자 견드네 어 사고치니 만장바
0: 主要就是。哦，类似。七七楼的七栋的，以及主要的，像开钱不起的。七张这地方去了。哦。楼类似。到底，张这地到顶这里下去了，三十几单那打卷的，这话没办法说。哦，这多了。张这打这话没办法说。这完了去了。呀，十几单人讲的三单那打卷的这话许许多。嗯，类似。看来是那，俺做大几场，将没我的，俺这里啊，这下子。
1: 그지간에 기니 멍부실리디라. 다지 다과 토야다 하면 도아직 칠로 된대지. 지인데야. 자대도 전에. 어, 저 봐라. 아니 디 규령 부샤면은 하나 저 지기를 마 템친체. 아니야 양결지 권에서야간 리도. 어, 리세. 디 인도잖아 하나 저 주위나 고치 다 루도 사과도 저 장매 지디는 뭐지 지기를 마 템로. 어, 저 봐라. 다디 인지 미지 약초 중에 디 그래 제시 중에 정기 나로에 나나 저 님이
0: 对于那举报了听不着是对的对打官司也要说起的是这里啊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些是老听这
1: Kya kya shivna chingchi siri, wo yi liya, wo yi liya di, di dhamana, yang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다디 약쇼지 마트에 된다 하나 저 쳇도란 친구가 전에 카샤지 소리
0: 어 레스
1: 그 뒤에 차장 갑자 이 버루리아 단다 하나 저 디슬로라 제티
0: 어 레스
1: 제티티야 제교지 치리
0: 어 레스 레스
1: 디메 디메는 하나 좀 하고지 한다 자카미야 단다 저 부자와디에 왜 쉬와 그분지 그다 내기 차부수지 양디 디차레 아 감야야를
0: 레센로 두수도 참한한수 탄들라도 가바기 친구데야 차베스레 체비네레 디키리아 킥스라디 루지제 야 탄능한수 짜캄부소야디 어 포교 인제 친구도알
1: 라리
0: 차베스레 체비
1: 군이 군이 제치디 어 직베스르시
0: 어 레센
1: 제징은 저 탄데 킥시리네
0: 시시나
1: 부스도 간라 킥시리다 직베스 야디 제치역도 캐시브지요리
0: 레센 길라
1: 달학과도 나주 야 탄다 어 칠로 셰토 박부시오마를
0: 어 저발
1: ケビネレディネレティンジェナジクチャビネヤンシェルトチャタンジェモワチヤンパクチゴジェレナレレスタラゼティタチタネナンダンジョレセナロテンデチェニマンブドアンレロマトゥシトルアンレスレスネマイナナジョタチタネヨマレクトチシゴレオインジジゴブドワラシタタンデペシャナケンジュタンデメワチャショソズランソヤナヤン 고치로 닝부 쉬운데다 단다 지단이 치 사쇼 단다 먼저 가셔시면 망자도
0: 좀더 롤롤 레스네세 되게 상마당 부 제야 유바르반이
1: 어 바고 갑자 답변하셔는 수수연 된데 가방 안에 뒤치아도 녀야도
0: 레스네
1: 바고 갑자 녀체 지야도
0: 디 바고 갑자 녀야 디인바 체스는 거나 주 변조 토네 이네레야 육지 제브다 체비는 조손리아
1: 답고 케죠
0: 롤 레스네
1: 답변하는 두용셔도지 독도직 제바 사시는 지단의 모두 근염 체는 개도 독도 인디스버리
0: 레셀로
1: 대디나로레 미리여로 그냥 개교리 미리디 가직
0: 셀르
1: 가직 다 컨트롤하는 저 니제 숨제 챙겨데 여러 야 토하는 적긴 토이나 아니 광치야도 가셀다도 알아야 지단다 나투 주제 신조 열을
0: 저도
1: 더 먼저 약로 개교라 찬용 재능 하나 저 초동 제도 진대부는 박바 갑잔 지는 하나 저 지단의 죽게 박바 뉴엽다 제라체 지단의 계기 뒤 죽게 계기 있는 두 말에 아
0: 네 죽게 계기
1: 계기 뭐냐 어 뭐지 딕 찬용 거 권총 어디 해야 돼
0: 다
1: 채야 되지 있는 지단의 하나 저 직동 앞에 면적 찾아로 디시도 볼
0: 아,네,레세다치는 콘셉트 간에 개발 시우치는
1: 데

0: dirshal ya koy di shori jamda jamda na nong na jo thanda di ke ba ya ya shik chi chi
1: le se lo lo
0: thanda di ri kya ke shu na pao guang si da la si ri
1: lo lo
0: chen che ta di na na jo di ga le ya thanda ji mo be cha shu na zi ran ding le ya thanda su de yu me me be che ka ran le ji de me leng yo che yo ma re zi ran le kyo ma ke be chi di ge cha chang zu ri
1: a le le se
0: ta di 지단에 롱아체 통쇼르스 롱아 로숨 딘제나 로리아 팀미직스레 제함도
1: 아 레레세
0: 양고 교르 무슈체네 지가한다난조 디쇼리마 오엘레니치
1: 어 레세
0: 징지스리
1: 어 레세
0: 디트브르트브르토리
1: 어 레세 경기군이 롤다 첸 로숨네 롱에 파르기 고요다
0: 팀마레데 체나
1: 어 튜즈라 체바세세 한테네 원단데 말러규 바
0: 고지 원단마 롱아스네 마 차투리 저기 저기는 그냥조 양디 저게시는 파우관스라
1: 어저반게
0: 잠달레지 소해주리 잠달레도 전에는조 한다 배차샘나 첼레랑 진 잠달레냐이나 대야단다 색시 라스랄
1: 너저반라
0: 코 숨겨버리
1: 아 레레스
0: 녀레 그냥조 다 타게브셈나 단다 칠로 톰레도션 팀무질릭 겸도
1: 뭔지
0: 다 산데 수수 찾긴던 팀무 숨겨버리
1: 코저보다 잡고
0: 콘렉쇼르라 코던데 강한데 지디 외래니데 경시라게 고마데 다디 디르샤란조 스와샤샤나 카숨조리 아 주비시
1: 아 레레스
0: 디워데 안티 잠지쇼리
1: 어 레스
0: 드니니 개비아디 카레스나 뉴 단데 뭐나 좀 모제젤리아 지 지문제 랭교디게 바수비아치드리
1: 아 레레스 노노
0: 꾸꾸블리 란조 단데 돈을 주가는 식식지 나버스 잠부치리
1: 아 레스
0: 디께구리 티게 왜 가라스네 티 오엘레야 나데
1: 어 레세
0: 고초 오에 원단레야 치도
1: 어 레세
0: 알라 워드 탄다이네야 좀레 돌레야 지 갸게슈는 트이스 탄다 안데 작쇼 자야셔리
1: 야
0: 오엘레야 치
1: 두두
0: 다 제이네 텔레 지단은 롱아스네 야 원단 냠두리
1: 아 레레
0: 고 가라스네 기크티 트여냐데지 마직 그 마한테 차도
1: 아 레세
0: 아직 세가 교야래 야 팀행이 즉 코레 단다 외다 되게 껴두 지단은 롱아선에 직 재고 세일
1: 어 레세 어 그나기 칠레기 나도 시제 토네 쉬비는 단다 처이 로그 만기라
0: 어
1: 뭐제 뜨간리아다 전다 저민나 저 담고 차도 관리기라 어 디스란 저 임바 차샤비는 담나 야구나 단다 지스라디 추비는 야그르벨라
0: 어 더디 디지셜이라 근데 로그 간도 단데 작쇼 단데 저이스
1: 오르발
0: 추시면 겨도 요나 게치다 경지어리 대야 게 가르려서는 정나 좋다 지모다 인데 딘데 슈크다 슈크점을 아마 동미나 차장고 렌디리 뭐저 워크질 경지 겪고마리 다케세 찌 콘챔보다 찌 약분데 다 자게란 쉬면은
1: 定期是的，对呢。那家庭有的。哦，那是。那家庭有的。哦，养不熟的呢。哦，是吧？给了。他，这么着，掌握的是呢，呀，地里带去了，嗯，靠江开来的是呢。修全部对吧？这，这是东么的，这是大瑞呢。嗯嗯。嗯，自己烧的。哦，是吧？这水位嘛，这，靠干了，这说的是家务的。哦，是吧？都是自己对吧？主的吧？给了。他靠，给起的，干起有的。那这家嘛，咱的给了，地里下，叔叔让我这几。
0: 냠오지야고다
1: 是啦，嗯，类似，可以参加咱们苏内。是，俺做你当主厨呢，我的家不哩。哦，类似。但我从这个他出设备搞的。哦，是吧？那个。他第一套嘞呢，那就是去家，那是忙不是得就是呢，光纤学多的底下，龙啊，新啥啥，嗯，几的几几呢，要不都。嗯，类似类似。咯。咯，给他托起，嗯，参加俺那做查着几个厨师都给俺给他讲，类似那罗哪了。类似。嗯，可能给苏呢，底下了，他得推两个呢。 浪花南路里啊，草啊，修起不起来，都忘记了。草啊，修不起，有对什么？我那做，谈到成龙了，不是吧？
0: 哦。
1: 可是浪花南路成龙的路边呢，你弄，是不修不起来，是这给写作的都是伊那斯，不然给他偷袭都给你给那个谁这是哪罗哪了？
0: 那是。
1: 嗯嗯。

0: 我们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 Hello, Saba. In Bachasav in the Lady Telia in Chi, Cholia, Tuyan Zamayimba, Kiran Kizilango Pichuda, Invest Rescu Dusumba, Shada Sholia in Chi Koluta, Dijig Telia, Shipsidi and Anzo, Susu, Rashipsinaya, the Kitchen Bin Provagila.
1: Laddy,
0: Lord Dinjay, Chinguji, someday as we in La.
1: No,
0: Lord Tajin,
1: Anzo Dichisha, Colo Ningbo Mancha, Coloya, Tandakandela or Taji, Nima Langaya, who made in it, Tazegi. 도나제 탄데 나가야고 유요라다 대외경 직 도나나야지 개정부지르셔 도나주 직 뉴트루슐럼 파과르다 녀만에 다지 근데라고 그래 랑가 대르신자 주거 야르지 아니 대외경 뭐 격제대
0: 시실
1: 죽처진이라 대외경 나주 뭐 담배고 로충하다 망부지게 인격의 주는 방향이라 갑자기 유리하디 디지 심리마 심리실라 고치기를 흘러 심지디도 너도 냥가 사고 싶지로
0: 아 레슨
1: 롤라 네 좀 망부지 단다 나서 단다 년도 날에 때문에 뭐지 카쇼지 직지하시면
0: 너 카쇼도 도와기라
1: 어 방향이라 격의 주는 김만 주의 개인기
0: 망치야 쇼제를 봐라
1: 어
0: 그 담보 야우세 뭐 심부체
1: 라리
0: 라부지 일로 멜레스라 제제 카세게 루루 제제 녀도 와
1: 어디 네 약속이 녀만 한 나주 단다 라고 니제 생벌
0: 어 좋아라
1: 칼로 망치야지
0: 런스
1: 직 라고지 야 간이 게 라고지 월게지 타고야 웃음디 어
0: 좋아라
1: 단다 라고지 익셈네라 타고야 웃음디 다디는 안주 틀란 틀야 쇼제 답배차나 나주 뉴턴 셔먼 저 저백업수 단다 콜로직다 보도 인교단테나 되 그것도 가셔야지 이해다 연도 수여제 동의하시도 와라
0: 그래서
1: 연구 사업실도
0: 이제 된길 하시버 말이야
1: 나리 나과도 가와라 고코지 대외기 안 연구 사업을 할
0: 지지지
1: 그래서 다음은 좀 유도실럼 교육 없어 다른 거 배치하는다 공부 로가 시기지도 알게 양생에서 전혀 있는 거나 좀 인지미지 컬러도를 해야지 더나 숙심 치고도
0: 컬러용은 나서 된장이 채시
1: 라리 림보망고인의 직제하다 야맹이 단다 도할 부르도다 만도 컬러 제야랑 채시 단다 단도 독생고리 다 지단이 이 하오미스 우리 독제디 지단 지모디 지모 마가로스 조도네 지모다 통한테 스테도는 은지기리 단다 컬러디게
0: 이만
1: 내 지모 조업다 지기리 진짜 개그오라.
0: 레슨으로 말하기라.
1: 다들 좀 좋아하면 좋지 지식이.
0: 어 거야 뒤 상회다. 다들 바쁘지 다리야게 진짜 매버벨라.
1: 릴.
0: 안티 거야 어제 파 카카 토메 봐.
1: 제모 매는 당은 좀 배셔는
0: 다. 그다스 매비는 카야 오가 토마로 봐.
1: 릴. 릴. 당당은 난 좀 릴이잖아. 축마 추비다. 안되지. 콜로. 다 제모다 안데 좀네. 대외경 당당은 좀 접친차베. 콜로디다 제약 투출리 사르기.
0: 어, 레슨.
1: 다난주 콜로리아 된데 근 배샤스나. 먼저 다그랑할지 카이키 되잖아 된데. 먼저 슉지 길이야스 메벨.
0: 어, 이바기라.
1: 먼저 콜로르 단데 수디 기기게 강아. 접시그리. 어,
0: 레슨.
1: 클레글리 길이야스 개체슈 지르셔. 안 디간은 안나주 단데 딘디스도 검신이 뭐 좀라도래야 지금 먼저 주인데 재밌나. 먼저 콜로간래야 단데 디스케베스도 알.
0: 哦，弄不来，出来给啦！我直接给不得话了。学习学的，他都是在这个给他这边给啦了。他的第一次查个的呢，第一次查个有的了。嗯嗯。伢们站在脚下的呢，几百、几百块的出息了，是的。哦。可能忙起来学的，拖拉担心。嗯，那类似类似。他的脚下的，他还是说呢，几百，你们就不掌握了，我也得得的。哦，这下子。可我得的，得那了，可难了了呀，他那那注意了，几个月就下去了，他，给个学那服。
1: 쇼크체다죠
0: 然后主管住对层吧准备学了呀的忙起给出的话了那里是那里都是的对层吧我们那老师那么这里这些脏嘛这些都完了那里他的样要学出呢他们跟马车比那样有什么来了然后可以给别的那些学比那里哦可以学习这些跟有吧哦那里跟着没有他当时第一下你给别的差不多差进去
1: 嗯那是然后可能谁不差我们给了
0: 哦那是
1: 别差像逻辑是对的那老了呀就来给我给就给得给不差去他搞了一些逻辑是进场的

0: 하나는 콘도 어 근데 다르자디 다르자디 동민흥 티 세우네 티 콜러를 고민이시들이
1: 레세로
0: 레무케 없어서 세우네 디스 콘총을
1: 어 레세디 야 토나 저거 유브라길라 롤로 레세 길라탄도 콜르 테기 다근시제 세베쇼리아 탄등아 디 초아슈벤길라 난조다 콜르
0: 푸시오마르엘라 콜로만 녀디르왈 녀디르드즈네가 나서 다 직 종셔되어 매비지 지부 지부차디리 디갸자디리라 달학바르도 나서 탄다 모르 몽구지 탄다니 권수 안다 나서 CEO 문주거든데 고주 지지 고나로디 고심녀랑 탄다 앵규시 디오다가 요리기라 콜로 빼차지는 콜로 뉴리 앙장 카셰딘데 요리 탄다 니니 응아제 디기리아 양 텐다제 드네 양 딘데 응급중에 양아스 양 접게 죽고 니슈 소즈 콜로 시종게 코디
1: 푸디 맞아 맞아 응 레세 푸디 맞아
0: 지단의 망치에서 간다다 나주 앙장 당분이 숨버스 된다는 콜로 푸게 왜 간데 추투셔리 숨버디 유 말이
1: 어 레세
0: 숨버디 유 차스는 양 딕 디차다리
1: 부
0: 차다리
1: 로로 레세
0: 전용 민한 거 나주 지단의 니다 차간의 니다 차기 차듄데 버루리
1: 다디 갑다
0: 어 갑다 안 뒤에는 양 캘렉스 요리긴라
1: 아 레리스
0: 뒤에도 마요리 어 갑로도 부차요리 먼저 강가 다리 앙장 락버도 배차에는 뉴인데야 니다 창아 겸 갑로리 니다 차투 니다 차 뒤 인디슬리리
1: 네세
0: 티케 구그리긴라
1: 로로긴라 응나주 다 남규 칼와 수수 kisi di thali ya anje gyunsi ding je ma xin be se che je da langa gan du du sam ba ding je pu me be ne du ni je du a sam sa che je sho ge lam su ge ding je lang kho nyam su ti ne ndi le ya chin je je su su pu ge ga chin be se che bi na ka se ge la da lang kho nyam su gan je je cha bu da anje yin du sam ba su su pu ge su ge duwa la anje yin du sam ba di pu ge ya ge che si di che ling che ya di ya du yin ge di ten ge ge la su yan na da ni chang an ni cha ge su mu zhen wen la
0: la ri
1: lo in ge
0: di na lo le ta da ge la di ri sha mo de pe sha shen che ya da dik zi ya ओ दिने यान केलेक्स
1: क्यूरी
0: चन्योम ता देने दिने चितां गि छिरी
1: लेसेंग
0: ता छिसिरान दि पेचानो या मोडेनालो मिमंगलो गे खिक्यूरी
1: ओ जे जे जे
0: मा लोया मंगोय ने या पुतिक सारे लगवार तो येगुन गे खेयरी
1: लेसे
0: तना ना जु या गे न पुलेक्स मायरी मा के पुरी
1: ओ छजे तो गलेक्स
0: पुत ओ थ्वा यु गुरी
1: ओ लेसे
0: लगवार तो ता पेचाशन न्यूट्रिशन लम गान द ऑस्ट्रेनियन यान ती Putiks nam gune mats ta ni je sum je ma chen ye go ri. Res na na zu tan da nutrition lam da de gyurung bu chim na ya kol ya pu chat du ri.
1: No listen lo.
0: Ko na lo cha ba cha je.
1: Tu ni zhong bu xi gyu gu de sam ba ba. Cha cha je yang pu de le ya le sti ba. Ya
0: de tik sto du ri.
1: No listen lo lo.
0: No.
1: Listen ki la se bi la chung sto je na la.
0: Listen.
1: Lo ni ng na zu ti zhong ge da gyu ne ta de di zhe ba la. Lang ko ko lo.
0: ジーラ、ただ、セルに定位でなろうできな。ろ、ね、定位でなんぞ、なぞ、レセンジュチバガマ、がさみしとべにギラゲたんだ。ディテリアに南端とさんち、うん、かすないよな。ろ、たしきらん、かすとしならなしゅぎんら。ね、せ。ろ、たし。てね、え、このようなディシャルなんぞ、たんだ、セルに定位。お、今。ね、ディのやんディチよりな。セルに定位な。
1: ジェラ。ティーリアチュマティア。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ス。ティーレク
0: Mesumne chobaru
1: lakadu. An dine o yor yor yor chonyesra sikduwa lakadu.
0: Ta di rin che shi dan long de ri mi sum ya yue cha su na na su lak pe le je ka tu chim na mo de chi ta ne de ge kyo ya ma
1: ri da chen di kolo ya kolo ne dan de ya gyo me ba din de sung gor be ya
0: ha le na su ta ti si ral shuo zhe pao bian shuo ji le ya shuo zhe di
1: o
0: di ya di ji ki la sin lu ding wei na lo ji ri cha
1: ha le se
0: ya lo ding na su ta de kolo sa che di yin de na kolo yo zhe shi me be
1: shuo
0: ka zhe shuo ya chi o di ne ya
1: 진짜 쇼 주도는 양 디자인 안 좋 셀링 된 위 좋지 콜리시티 된 위 좋지 디치 코에다는 경우에 매우 자주 콜리티 따다 대도 대면도 따야 디 체시 체한테 반기라 로로 레세 디치리 샤라 로 기라 레세 로 기라 레세 레세 로 토시기라 아니 응나 줄이 첸 주지와 가마 니 잠지 메시민도 아니 다른기 응나 줄 팀 주이 테지 시베낭세 랑콜 다 근시베레 첸 디나 다른기 체진 안 좋은 응나 줄 슈탐타샤나 슈바기라 레세 로 레세 안 샘볼링게 드린 차와 야오스라민도 송부겐 체잔 샘볼링게 센시 남베 그림 나로리아 마조다 딘제 촘베스 체비노 고시나로나 슈기 응아나 주 차와디나 무투 림시 렉주 슈지제 지메 사고기사 미마기 쇼베 태동 하나로리아 네 헨게다 제 초지 네 남링게 슈딘 자홀 로 슈딘 자홀 로 토치기라 카스

왼잠 기 채무 그 인수 왕잠 기 다우의 추달 기 다우의 왼당 기 캡스 탐지해라 신잠 파핍 기 나와게 구심 기 채무 진짜 기 다우의 골김 더강 기 그 인수 레모싱 자외 투 취소 기 년시러 흐대 기 구양 천잠 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리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리리체
2: 지겔 쇼베 피지 비나나 바탄 잠닝 사초 카드 쇼베 피겔웅 팅 승겔링게 궁금사 나난 초 사도용 어자르 시베 담닝레 체나 신제 중화 가로체 나 팅데레 징키 좀지 타 저견 직조 던전어 부이 비나나 바초 테링케레 체나 중화 링내 방조 치메 체 장다 럽드 케베 녜미 녜지 지 윤키 로큐 저름 타 티케주 땡기 균진 지조 속의 고르링웨 더법 트릭시유 비나나 바초 사사통기 키 능외스네베 니모니 외동파르베 루큐키 추균증메트 년자기 파딘 촉조로 요월치베 기부 탐바망비 충유타 리베네키 중자시기 니티 우진 디균니 총지 우진 키 익숙토 피게 총네 정루 지균 차보식시 익숙테르데나 미글 데와타 팀부르 괴레 제바 차범키 뉴컴 테바 규제키 수념 데버소 투모마인베 케주 망부식 딩유 ngatu ka tingur ke barza tha gende kha ki debri so su che ba mang la thurup ju gu chune gun ki yisuk chen de ma sik bu kyo ne ju ge te we che war nang me bu tham be shu du shak be ni ti ti gun te re lu kyu ki phirim tu nyam cha me ba ra tu tan da phara sun tu ba ni sunam to ke la tan da be yi ken nam ki phurup sa ju la lup kyu kyang be thuk ji ge ting tha kha che dap kha la hyu sam de lip tu yi na 탱기차를 니티 티균 미념 콩베타 냐바 소르주테 레키 뷰타 뷰신베 니티 티균 키 균진바 수남 도게라 링게 초로 모주 도르디 점지 슈베이나 코니 지루 책동급제 된주 튠조류에 따와 개발아 니모총 푸솜창 푸솜총주 속중순베 니티 김규기 김장식도 대답해버타 흉을 튀네 직받노라 익숙 디규로 믹세 키 가메 유긴 파문니키 겐더시 핀조기 총을 깨네 니티 로시 장주부터 퇴총 숨다 탁숨낭 장바타르 진바나 니티 지균나 장제 피부터 뷰이키 망시를 띵강 점속지 개외신의 더시 핀조기 지수 장디 무수 나빈냠수 리엘슈 공키 아지소 변딘 규시라 속베 점점망보 니티 지균기 남네 티유베 링에 대진타 풍듄 직베 리슌 균진바망베 낙주이키 메토 도르신치
3: 갤라한테 나레 미니세션 선언도 계세줄 나랑 이네다 니디기 예수 견제면진라 예수 견제 동결인 비견제면 넣었다 네네팔 장교 중으로 미디 견제면 야니 슈퓨사비 땅 아래 로중이니 사실 좀 로중이니 갤라데비 갤라 로중이니 된제 로중 봐도 로시 갤라님도 베데갈라다 니즈미 오메베 데비니라 갤라 디네 갤라 잔라 로다 친제 디니 소소랑이 니디 예수 견제 티제 데비니라 갤라 달로 숨줄아 침으로 와라 다 니디세 디가나 조 디기다 니디기 루규라 시에 갤라 중국 유튜브 발라야 또 그거 달라 중국 유튜브 디기다 벤세션 중국 유튜브 디기 나랑도 어제인데 소유도 내리도 골라 다 어제인데 소유도 내 송도한테 공랑라야 독규랑 되셔 다 롱직 좀 숨절 학제 루규 숨기 됐다 망책 된데라 숨기 나랑도 니디디 당부 피림 된거 이렇게 찔러도 간네 중국 와라 니디스 다 니몽원의 종교 디기 니디스
4: 어다 니디스 좀 봐.
3: 어 스타니 전년 사제 춤으로 봐. 이디스 뭐가 애니 중교도 월 이바스 이쪽보다 니쪽스도 셀럽적 강아야 다 님이 얘기다 이쪽에 얘기세야 얘는 전에 개긴지 그랬어 다 얘네를 다 가르쳐보라 소소 룽비 체해줘라 지금 룽비 명다 제 니쪽보다 이쪽스 순도 월 셀럽적 강나라 얘네 개긴디네 지그랬어 다 데데레샬라 다 간지 독스가라 셀럽적 강네 간지 독스도 난 데데레샬라 조디기니 양지 배주 고민나 게 비차비 동조네 로규 닝쇼리 송도 월 다 롱직 동조 탁제 로규 독송아리 다 데데 송게라 다 간지 얘네랑 아래 제용 와도 지게다 로규 가지 챙 유명해 딱 간지

0: Yes.
1: All, I hear a little bit, she made. No, Diane Bedical, pushing Gunny, Jiguke, young me, the body, easy music, parza, mainly a parza secret. Pushing Gue, the yeeties, and delay a mingle parza secret. Pushing Gue, the water, one me, parza mingle, and parza secret. And parza the teacher, the cobble lodge, a parcher grill. Yig by yig answered pushing let out to the chidden hodges on the jury. Young Peter Tooth Jepson, so cut to Tinker Wall.
0: Yes,
1: yes.
0: And that's around Tongue Dinner, they were not the touch of Lowly at the Tintagon in the GPJ, Ujan Yomarbe,
1: already did.
0: And the Niti Yixu Kun and Yorbel.
1: Yori Yori, Negala Shangeti, Yixu Chita, Tanda, Rangusion, as a Tongi, as a Jigger, begins to teach to look, Chiklu, Rangusion Pinsukanti.
0: Less
1: Chiklu, New York.
0: Less
1: Niti New York.
0: Less
1: that Lowland and the Dishman took the long door registry. Gala Shanyadi, Luyadi, Mavarash looks, starting some Gala Shanyadi, Pejo Dangadi, Ya Ungol, Shibutangu, Madoming and Gala Shanyadi, Janjatangi.
0: Another Niti Gita, Lata, Athens, the Anjum Guri, Shanda, and the Gumadarji, really tie with Norris to her. The Negan Kesi Yerba.
1: Yorin Lagala, the Benesashas on a Tigzasi, the Kesim Burbala, Yigle Benesashas on a Gotik, Budik. Gangdix, Gorba, that was in Sasha, so no, good dick, Budic, Sergius, Maranzo, those Martin, the Miki, the Ganzo, Kakel, Gangbaramari, Sergius, and Palaya, those Kajetanojum, the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ergius, S 칼라 차시하는 소나 강밭 이게 양 갚아줘야 돼 충어 뒤는 섭주 짓고 알아봐라 딜레야 직직 기딕디 양 샤후 딜레 과라 다 변해 차시하는 성주 구디 다 과라 차시하는 멍신의 커둑 직도 과라 안주전 파 커둑 직직 양수도 현재 고랑와디 범바체 굽디 파요 거슈 가서 가서 가디 독스 거슈 가서 열 봐라 거슈 가서 과라
0: 민 거슈 가서
1: 과라 거슈 가서 과라 과디레 거슈 가서 과라 다 변해 차시하는 산레 차시하는 산레 로그 동바다스 다 로그 동바다버라 저여스 과다 다 미코나저 배시 안 용에만 이긴 독송도 과라 산레 차시하는 다 스타디 녹스 가르지 독스티 독스티 되는 니니니 빠라 줘봐 니니 빠라 최종 균은 마셔도 거 있을 거래 네 다 알아 차샤서나 안 랑아 커보비 있어 나 랑아 카 랑아 세양 랑아 유용에 랑아 세 열봐 디카보비선도 줄 거 있어 다 알아 차샤서나 지난 독스 가르지 동자 가슴 열봐 알 동자 숨부터 이게 간가 최종 동자 되게 최종 매없이 이제 매지 그 답변 차샤서나 나랑 좀 다시 장고 중에 착자 거 열봐 되는 현재 이길 예배 착자 제제 최종 균은 마셔도 거래 딱 가셔 이 차직 찍라지 독스 가르 이 마신 아디 야가도 차지 내셔도 다 소소 이긴 팀만 인선은 오다 디자디 지중도가 디견쇼도가 디견쇼도 답변은 사실하소는 어제 멍신이나 독스가라 야도 사태인지 나랑도 독스가라 빨라 차샹 독스팀 다디 마딩기를 봐라 빨라지 나좀 유지디네 예비스 그래 여러 전지
0: 그래서
1: 예비스 그래 봐라 민코나 예비스 그래 답변은 사실하소는 냐다 하소는 부부스 나랑도 샘지도 부부 열어 봐라 디 잡지 냐다 하소는 부부스
0: 네.
1: 송수도 원래가. 다 자네 보모 창정이 생기만 가랑 저 자고 직다 등장 상고수도 님만 나자. 디 잡지.
0: 네.
1: 자네 보모 창정이 차네 로고 줘버다. 다 로고 줘버서 이제 제가 딱다로 와. 제가 딱다 이내 차디 로고 줘버래. 야직 때 말링어요. 차디 베디칼라 다 등장 사과난 게 얘기된 전에 리리리 장이 이제 시중 찌부지견 되도 와. 말해 니리디. 로고 줘버디 야직 독자 리리라지. 야직 만났어요. 차네 로고 줘버이. 답에 빼준 디데샤도 와르메 네마 이긴도 좀 빼르발라 빼 얌자르발라 딘데도 타네 오바추디 땅아랑즈 오바세 짐바등도 전에 코란 빼때 독스칼 찌크랑 땡그르바 다 디깡바 독스네도 전 꼬빼데 칼 깡바 찌크스도 땡그르바 빼데 밥단데도 스칼
0: 네스
1: 뭐 딘데시스도 와르베 메 빼 딘데샤도 와르
0: 네스
1: 뭐 딘데송게 땅아 딩생 가시에게 찍도 좀 갈색 그래나 무제선으로 제제 오바치 보면 상관없어 오바 이제 잡았다는 소는 오바 때 좀 더 슉 챔프 제도 때 파바 슉 챔프 비기를 봐 삼서 잡아 중도 전에 남경 마서 그러고 티 차셔요.
0: 니마다 그 비티 비선부라.
1: 아 비선부라 샤버 봐라. 내가 다가 랑라 비티지 딘데 샤나. 차셔님은 이나 아디 구리리 승도 걸.
0: 네.
1: 온 아디 구리. 고리리리. 다디 비는 샤샤소나 알아야 디네 바 당댄스 레자 텐야저리. 다디 비는 샤샤소나 컨트리리야 딩스 팅키 민도. 팅키 민도. 아 고리리랑 특히 컨트리 돈데. 다니티들 예지 민지가 알아야 바 락자 팅기리 당댄스 그리. 이긴 직진보단 가도 되네. 다 이게 낙살은 봐야 뻥구
2: ཁྱི ཕྱད མི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경락님아 당동마게 옛된 난데서 봐. 경락 지난 레디 레와 친구 죄는입니다.
1: 답배 레와 슈 체면 줘줘. 에 요는 민의 차장 정답줘로 로시티를 이제 매배 요한테 경락이랑 가봐 텐에 매 이게 되게 가봐 단대 슈비이네 차장 도유. 누구 진단해 주네. 제제 럽제 경락 레와 친구 줘 답배 되갈라. 네 여도 저 걔랑라 배 러브 유 본바 강제서도 러브 유 송으로 다 랑게 배 되갈라 되바. 베인지 미지게 드랑게 기도 카데이네 차장럽으로 지송하래 간데 송게
0: 단다 기랑기랑 기도 소존나베네 기도리아데 다간데 소리 케주 드라운데 간데 건데 달라
1: 당아랭이네 신의 간라다 좀 전부지 전부다 동심이여지 다 동심이에서네 되니 용해 민도 갈라 다 딜레야 가신다 동심도 여차비 쉬우라 되니 그런 내리신 야제도 갈라 빼 개바도 갈라 남인 균이메오지 딜레지 안당부리스 갈라
0: 네즈네 Tandakinakinaki, Subsungi, Samjara Karakarin.
1: That Samja did that so digita begala Kazakun Tangarampe, Marita Pitamja Yashu, Latita, so sending on be Jedon Pitch TV. That Dinini Sugar Pioche. Only Naksa Tikalang around the Pivanaksan Survey, Naksan Naksan Naku, the key, you tease the sea, tease the key, Naksan Naku, the Kananas of Marikan. Around the Pivanaksari. Pivanaksan as a Sogachi, Sogachi, your chamber, Suro Adel. Then Naksa Tilayakala. 신 드라마싱 여러 번 신 드라마싱이 자우지 꼽도 카부 아니 자우자도 죽도 되고 디와래야 매겹 드라마싱 안 디토도 마법지 안 딜래야 룩레바디 최우래 그냥 양 최우탄의 타베 지금 거 말이 딱 맞으면은 양 지금 거 말이 딱 저로 녀보지 다 안 빙디기 딱 저런 뭐 쉬고하래 딱 대처받고 딱 소소다 딱 가르쳐주래 이걸 지혜야 맞아 소소다 맹아라래 딱 연락이 맹 알아 본부 간주소로 보고 소소 맹아라래 안 디베니까 쉬어지니 제디니 딱 연락은 안 좋은 의미시나 나고 나기야래도 걸 나고 나기야래도 걸 걔나 나도 유티든데 딱 알아서 배배낙서 직 소유제 휴그딜레야 그유제가 알아서 나고 낙경라서 뭐 딘디 제주도 레버트고 김진지 지어 봐라 딱 디팅생 그 직 비지 편주 지혜자야면 돼서 딘디 제주도 아니 낙타나 고지 바 이기티도 되네 세지 티도 되네 세딩이 살라 고 땅지 다 띵서 부 쉐브 레샤라 다 드라마 신세에 고데 드라마 레도 고라 공불 차샤서 신다 두고 된데 샤 아니 독스가를 세르셔 그리스도 아니 코나 메도스 바스는 칼리 칼을 나라서 슈마 바베스는 칼리 칼리 셰인 그리스 아니 코란 저서는 양직 나라서 신이네 고압데 칼바 람산 저어 그리스 신 드라마 신세다 칼리 칼레마다 균의 시기메도 계주 쉐브지도 아니 드미스도 드미가 라서
0: 드미싱
1: 드미싱스 이게 코란을 드미싱스 개샹 공고가 드미싱스 이게 콘서트 쉬면 이만 이제 공고를 드미래도 과 다들 신디 시작도 시험 총장 곧 도와도 시작 전부도 과 신 나란서 신을 야 도시 시부터 해면 신 독스카 표비는 도움이다 민도 신 드미싱스 이게 개주 쉬어도 나란서 배우 링네도 답변에 차시하는 미래미 미래 수수 김정기 김규규 링네 경계를 볼 다 이내로 알아 견라디 아래 데릴 주저다 nge ama da kenla bala geshir bal ta nge ni ni ta su su kim gyu gyun ji su lo din ji ani ta nge juzor zwa ta juzor ba ani dog sa kala che je kenla dog sa ti de ne ani dog sa jang jure ta nga ra zo ri ne ben cha sha so ne bo xin gu ne yin ne mi re zhuk chen su dun xin su din de yo bal ta yi ti ne cha sha so nge kenla cha sha ta nga ra mi re xibal le gyu ta kenla All knitting, mirror she was just so mirror kim, kim you made so. Did isn't ready to one. Tangazo Nimuale, Mangjet in the real penetration, pushing cone in the real, knitting in the real, Ganga did it.
3: No,
1: Lawl.
3: Gelagera get it under the
1: all.
3: Gelagera put it.
1: All the legal.
3: All
1: the little word. Lawl, that's so pedical, so untambuddy. The engine music, this is to Carasabura, like in the Kim Juki, like that. 캐주디 카르도스에서는 캐나다 수수 맹아디 이제 차장으로지다 디심바 협조하도 걸었다 땅에만 신소지기 빈 샤샤서는 발라디 부고야 아니 제빠 제쇼지도 되네 제빠 꼴 마슈 그러발 디부테 데자 슈디오 되네 아니 꼴 마슈 슬 부고르크 메브라도 걸 발라디 아니 슈이 제바레 예수도 그런 가라도 배우고 쓰려야 아니 부고려야 땅에 딜럽지레 제빠 꼴쇼 마저 꼽쇼죠 세븐이 땅아 뭐가 빨라잖아. 다 맹아 뒤에 레고와 말해서 근데 스즈두가 때문에 인지를 말하네. 다 이날로 때 뒤에 미다다 뒤에 미치도 그런 교회 진발이 소수 김규세 엄마다 소수 가신게 소수 가왈럽네 뒤들어 와라. 자잔을 레그리 마도 지게 뒤 소수 규버랑 마도 지라고 말해서. 다 빼는 사실이야. 저는 알아서 빼자 되니 다가 들어오 뒤에요. 다 뒤는 아시 구시도 무슨 해봐. 스튜 졸라스 뒤나 슈도 왕이마 생코라를 스튜 졸라스다 대바슝게 까제조래도 와라 미 민코라 스튜 졸라스기도 와. 다디능신스로 잡으라지입니다. 다미칭의 채널이 갤라지라 배가라도 링네스에 되게 김규능신기 동냐나니 개주도 시부여브라스도 동아리다 소수 미규다 간서 소수 따워라지로 발라. 내가 가르인 내가 돈도 빼자 뒤에 이날에 대와 가르치고 중에 되게 뒤섬섬다 기둑경 섬섬마다 이렇게 다 대와 기부체 참 대비 삼로 된데 교는 고금인데 올라. 딱 이제 십지 그제 슈툼나이 디지 야가요 발라. 빚이 굉장히 뒤에선 빚이 낭도는 돈도 뒤 뒤에서 셈로 속도 걸어가나. 당분간 사자
2: 这些了呗，眼睛面积跟老总结过来的，这些下了跟了，他看见叔叔，这里面的叔叔先把他打背灯也打，叔叔先把这个打看见家里人呢，也被叔叔细细把都切的，看见不修正不打个了，眼毛给给那个剥了的，光了就是来不辛苦的，那些不一个天天的，那不辛苦的，天天天天讲个老根，叔叔别的看了，叔叔教教把他吃上天天讲讲嘛，都过年讲讲嘛的，天天天天讲这个嘛。别人那不错。 孔德森不听你中华人类彭族前面去张当日不改变你们你这几个人去陆居日日谈提前去天气军进起叫所个国人为这不是总体他这种修改但是那不应天气训练家国

0: 다 롱부 상도리아 주통게 세종 구쇼 개발 체제 때문에다가 친제 두즈 치부차비네 돈도 수로연에 매장 조종베 초실이야 군이 세년 단제 세척보도 세비네 군인이 요 말레스 세종디 낙제길이야 세여바 선이데 미지게 톰다가 조종바 예산 슈장 조종바 콘트시자 사제 소소 꿈어마 낙제길이야 친 대체도 잠바 심도 침부 춘니 미주 등기 등기 이네 세종 구셉디 프로그램나로 로제 슌비 제브레스 선이 탱게 초니 니제바 주통 오마 가바 대윤네 람사 수 심고야기 고제 통주 제브레스 다른 능신 윤창 존네 주통기 너울레 소소 능미 영조 치제 버저르 치니 가성 참미 차버디 조정바야 년산 슈바 손조두 잠바 조정바 단니진바 주통디 수 심토비나 자가 식스저야 꼴이야 조다 종카 소소 저지 잠바레스 리퀴디 태징기 시가야 답지지스데브레스 니무지 미지게 조사바시라 제제 이그지 키니 시가 교용바레스 미디 본신 태진 7월 등 용보다 거두 겹장 람산 이그디 태진이야 제브레스 태진게 이게 때서도 잠바 항산 내주든지 자사비이나 니다가 마진 가와지그레 두스크대 시에요레스 리퀴게
1: 본신 결혼이야 자다니 주 가르쳐서
0: 두스크대 게시드 좀 봐 태진게
2: 나야 차홍 창사기 오구치 디데르케스 롱보 고당 돌이야 쇼요레 니처프기 조종 봐 고랭 산대오마 인티에 시스니 줘레 코니 오구 난기 기세 전소 제가 요자 오구 롱네 포제 니사레네 시스 하모야 차리야 갸르자 셰짐샤야 치도 나께 당가 용교치르샤 오로알이야 부구메자 당가랑 엄마마친 리아 요마리 두스케데 시에브리스 리크게
1: 게세 변진 키라 마비가미 임비나 나님도 자나 지그르베
0: 두스케데 게시드 잠바 자진게
2: 아주 계란 핀드 유비나 님도 페나 다그지
0: 두스케데 시에니 튼제 딕제 따야 오지 줄학스 진담 시젠 카시에 치니 선이 토랑급리야 따신제 高唐州里야 진부리스 님은 카시에 친서드 잠바 高唐州里야 저제 종근나로리아 샤르갸 친제 차홍창기 심샤 권달리아 따네 버브리스 리퀴당 코레어디게 솜친 치물리아샤 차진 주고 심불 친제 어쿠 차홍창리아 따드 잠바 어쿠 근데 차대요레스나 신기 당냠 습결 규진 류지 신감 바식터 오기교 체란 니싱 남시 바둘 캠라케 띵옥 소양 담불

0: 디 서둥 주베 깨워타 장당 또 나달 베싱 님부 매연 카르민주 지다 신지 개부 포니 속주 샤바 뜻심베 하이 멤버 초큐르 기장 제소 교베 너버제 된데 차데 여르스 타징게 어구 너버디 된데 차요바 톤두 잠바 어구 녀지 칠 대제 응음비시라지 여르스 황청기 아지사베 뇌르 용제 타징리아 가르시게 여르스나 변신기라 페블람리아 옵게시라 추요르 페브다가 투제데그스 마나다 두스케데 카드지기 여르스 타징게 구스 제세두 잠바 넬루 게스티드 잠바 아니 난기 아지사베디게 근데 시에요레선 데사블랭교 조종바 까올레스니에티 게사 동진기 막지치모 까오추다 파마빈주리샤 롱부티 막도요 담베 직조 치기요 고추조 왕실이야 띠니 롱부테야 라와간데게 짱와 치기요베 마체 쿠돈도 소스 아지오마 잉텐시스니에지 치용샤 코야 롱베낭 미게 지눈정부 세제 민도겹이요 미니엔데 로춘주 인비이네 코요 아자가 산다 까올랭 왕실이야 띠니 대야 티미 롱미 제제 롱부티 밀이야 노비 짱짱기요 띠니 손장 코야 벨레 틈니 미치게 만수 난게 개블이야 슈팅 시간 윤교기 기자야 고친 두스 제제 셰장 코 참바 니슈 숨 주제지 티제 샬게 난게 개블론 주제 때 서투 잠바 만수 치로를 빈 코르데 대인 셰주 황정게 코야 만수 이미는 세게 동보다 유이 로문 능 신제제 개빈 동규 주네 마다부터 대 인베 간래야 냐마 공매 가데 장외마이 키야유 제사 수레 냐뷰 제초야 맵지 인기 인기 교량한 주도가 전조 체제 만주 섬이 부주 칠로리아 비뉴부디 함부침부리스 제제 셰비네 미디게 만초야 카타르모주 체제 만주 출로리아 보고 유세제 우주 타기 체제 황정게 고방관은 주가 친수 민예코 배자게제 황정리아 니다당스 디네 황정리아 롱슈제 녀살레브리 서동지 투야 민도라 매게레 마뱀제제 나진 지름지루 친제 따단다 시순근데 용구 유메 하고고 민도 본신키라 난 로페브디 따비야수 따키랑게 근데 체네 가이나 꾸티나로나 토비하고비알이야 차고 침버른데 중가 제위나 난주 같이 디지메 차바
1: 두스케데 시에브리스 차이징게 가르시에게 열어서나 아자라기라 투제만한다 엄지키에브딘데 딘디슈지 어구라리야 맨주 야고 쳔나 하람 저그리 게시 녀더라든지 좀비 이내레 녜 녜나네 공매 까딘 자고 마디 키제 콘조야 네루 등비 쳔나 다그시 타마디 공마야 슈두 자고 추네 시에고야 요마리 두스케데 시에브리스 차홍창기 아지사브디게 가르시에게 열어서나
0: 황창리야 준타 가게지 요마리 본진키랑 공주디 야고 시다도
1: 두스케데 시에브리스 Tajinge agoya chukzi dè sato zamba chilo li yonje li kui ta ni koryo di ge li ya nesu di ge shib chako che shiabaris. Li kui ge kudu zamba cikbu sa je ni chik pak chon ra ji gemni.
2: Minga ko tinta hampu zanto la a. Nye dara chenpa di kua ka xie ji shi je. Kua ya gar ji ya do deo.
1: Duskade xie du zamba Tajinge aju li la.
2: Giran kongzuma na a. Kua ta zengzin chi kua ya ka tunta yo ma ri. Kua wang xie li ya din je. Mila tupzu shebiine, nye nali ya gongme nan yoki, gaten yori. De koda tukshir jeje, mabembi ina, gyasa dongjin li ya rinpo gongma shudu gimni, timlu shisun jeje, kamchu gim tigri.
1: Duskade shebiis, li kuyge,
2: gare timlu, timlu li ya chasha nye yobi ina, nam guho li ya, singjen dita yon yao tunda yomari. Minga yinbi ina, nye la nye, dine shugo jeje shenye dinda chini. Gesi koi tondo, Shudu jiga machin bina, nye pyongay di da jeba, changma segi.
1: Duskada shebris, Taijinge gemi gegi gegi,
2: ajurangi, joba zingu de debi ina, zhutunge, kirang tuno meba, kirang da, zingi insi siyadi, zhutungli ya ka minduga. Longba di inbi ina, timluki, dragye korwe, ne sonza, kirangge, karzong chunchu naloli ya, timi lungmi namba nangxin, de nana kaba tigze.
1: Duskada shebris, Li kui ge
2: chimlu ge dajie korbe, ne yinba hale ya kari yore. Jiang zhu wu yu se gui le, nye mi sen yin yorwa.
1: Duskide shebris, chai jing ge
2: nye ne cui ge bebli ya, 대기 대기 채나 다가지 개시 꿰바 여비이나 꿰텔이야 기란이야 김주 쇼이 꿰바 뭐 준비이나 아주 기란 강배나 로리야 구제 쇼야나로나
1: 두스크 대시에도 잠바 요마치 저 숲수지제 교연제 번친리야 는 요고 황창리야 시가 페로나 지제 슈브리스 차지 나롤 주제 예준 둔리야 레드 잠바 황창게 미주 동기 동기 차진리야 가르시에 요레스나
3: 저상 부기란 예비이나 폭산 유배 강리야 로지 양고 유보다 메비 세세 마소년기 미야고지지 인텐시크 마야 니동 당자 롱네 파르제 다할람 나타야 그로아민도 키랑게 셰르지그엔 도시 심제 니슈다 타니 께서 동진리야 공멘트리야 슈두자가 되제 니에치도 저절리로나 제마니 로사홀 츠비네 저상 부키랑기 그딘 심부지기 현다가 같이 쇼야게메 키랑게 구술이야 뚝잖아로
1: 두스게데 시기시기 황창네 매브제브리스 태진 심견 동에게 나르제 응음비시다지기요리스 황창가 아주 사브디게 태진 네 잠부터네 개요 삼제 태진이야 가르시게요리스나
4: 번진기라 도대만아 데뷔 친주기 찍을 걸 주도 나로나
1: 두스게데 시에브리스 태진게
4: 공매가데 나를 내샤 동원랭가 미단제 계속 동진리야 슈두자가 중이 내리야 어굴락 구분 분주체 대본양의 슈차소나 근데스 제부카도 뜨기뜨기 체도
1: 두스게데 시에제 톱단을 시비 불금 치문 남아 드리지어 주브리스 굴루 시샤게 남시 전에 디구 제브리스 능미 용조하게 냥구의 차사 고연의 냥의 슈브리스 좀버텐데 슈제 진주가 림주 제브레스 섬지 나로리아 몸비 제브데 리쿠케 고두 잠바 콘르사니 묵조 곰제 아니 코리올리아 네주 가르 제브레스 제게 지두 잠바 렌자니 모준브레스 니무숨부데 인텐시 스니에디게 단저머지 쉐니 팡다다 슈른다 게리 주구 젠지 육바 르자 라소바 켄교기 캬부니 슈숨주 티제 종게 닌더리아 전장을 치니 주 로용구요레스 마자제나 차동요르데 라드그즈란 시요마레스 그 시수답제 녀초고저 제제 샤르갸 차이훈창기 본달이야 용제 딱하까브레스 마세베 김산디 김다 칠로리아 깨지제가 된쇼 센스기요레스 차이신게 디구두 잠바 냥앵기 냥구의 고현제 칠로리 된용브레스 인텐시게 대간에
5: 겨르미자디나로 가르인바
1: 두스게 대게스 드잠바 대진게 나 차이훈창 차오 차이진이 두스게 대랭게브레스
5: 인텐시게 케니가 니에 콘조야 캉부디네 보고유 세유 이네 니에 칼이야 니에 망고야 가르레
1: 두스게 대시여레스 차이진게
2: 오라 뇽시 김베 니에 살레자 고교톤 누마주 당고 샤스 둔지기 진주 차소나 실로를 뻬죠
1: 두스게 대시여레스
5: 인텐시게 쿠미루미 깨진역도 잡았던데 셰모고 니에 켜라야 님숨 그 뒤가 속이 계세 님숨 주도 잠바 마베비나 녀리아 교라야 깨고 여제 유바 자탐 쇼기
1: 두스게 시에브리스 차진게
2: 진은 변키랑게 투츠든데 셴의 용가 아유 난조 계규 부지 무릎 공매 가된 자고마 키아유 난조 지구를 맞이니 미수지메
1: 두스게 시에브리스
5: 인텐시게 깨침 부김 자네 키레 가된 등아야 미된다
1: 두스게 시에드 잠바 차진게 단다 상적
2: 나를 샤샤이 랭간 존예 미탄사
1: 두스게데 시에드 잠바 인텐시 직 콘트 시다 사제
5: 밍에 큐레 시에브디 함바라리 게시 큐라야 가덴 자고마 유비이네 나시 이기민도 코리아초 밍엔디 니시
1: 두스게데 시에브리스 코 두스 시에브다가 코리오게 자진이야 락바게도 지드 잠바 리쿠게 고싱네 디톤제 꽈치니 나께 침부지 게브다 자니 눈리야 쇼르욘제 인텐시 때가네 마법니 목조치슈니 꼬살리브리스 코리아미 니슈숨주츠지 여브디게게 코야 교지치기 여르데 리퀴게 목조슈디므레라 민가주츠지 살리야 리차브리스 상물로 우드다 제네 베친브리스 리퀴게 인텐시 세가네야 텐제 목조 다 동갸 뎁지리 슈드 잠바 차진게 베미 제비네 마벤 부제제 유인진구 망고바 인텐시 도게 쇼기 쇼기 우체브레스 던다데 냥알 컨데스 지어레스는 머루

왕제 셴라 쯔베터 디그듀레기 나미 랑라 코 톤다 쩨웨 툼진 리퀴이 신지마쩨 바르두 더미시 인더스트리얼리스 리퀴가 인텐시 세자 타진디 자가치데 중제 리퀴 솜진 부리아 깨단제 주두치두 잠바 타진게 가르시여레스나 따다리 흉촌네 제지진 얘기미 덴덴 용거시 키란데 쇼비이나 르스야 메자 교고랭샹 수린리야 로테론 팀사야 녜쿤제초 두스크데 시기요레스 리크게 마친비나 계란리야 탁쇼 딩주 용그리 두스크데 시드 잠바 체징게 나야 공메 까데 자고마 대야 유자 꾀 요말 계란 태자 남무도 대야 니스쿠스 제제 슈비나 큰 용구말 두스크데 시브레스 리크게 뜨르차치들레 라네케니 따오네 된제 랭샹 수린리 침브레스 뉴정고 마치 공리야 민이길학자지게 드다 갸과 키제 차이홍창기 난가타고르브레스 민진수지가 용비디 차이징게 통제 치료를 드니 안수님도 슝리야 좀진시에가초 두스게데 시에브레스 미디제게 차이징 담차두 잠바 강바에 나로알이야 랑마르 도나 톱진디 싱가 용비디 마니자 차이징 지구어살 조세슌리야 티니 랭제칸리야 뿜주르주브레스 조종바 가오랭게 다수수 아지 워마 인텐시 니제 세브 쿠두 잠바 콩도 쳔바 사니 렌제 칸리야 엄지 담제 아니 니쳔바디 치용야 구제 데두 잠바 차진 렌제 칸기 돕자 워리야 뻬므주제 샤바 톤니 게 쳔바 김니 겨랑 안저 인텐시 세뇌바디 가민제리 두스게데 시여레스 차진게 안저 김자 봉마 차이시중기 동규 인베 칸리야 나리야 공매 까데 자고마이 땡야유 단다데사 롱보 창조리유 니에어구 차홍창 네시 두르친제 쳔아 따가 용비인데 뜸마야바야 어구 치시마수 텐데손자 단다 구붕 둔주지기 제는 정부 인텐시게 미니시 숨주제지 니에나라 치용제 나야 금세 내로 쉬어르마 주부제제 타지리야 먼저 치로리야 보고유스제 세베간리야 말이 니다 단자 니시진 리데 나게베 거리야 갸니 포니 쇼브리 두스게 쉐브리스 고렌게 게친 부김네 제나 단다 리다 가와유 두스게 게치드 잠바 타징게 코시지 베줄 친샤 두스게 쉐브리스 고렌게 코시젠지 손자 그래 낙지 제메나 미세 가바 누그제 리간리야 그래 니제 친아 베단지 시슌리야 고거당가 용자 교라야 천지만 제비나 교량원은 지금 말해 침부초 민현대야 침규 차닥 주시시 도스크대 시에브리스 차이징게 개침부겜네 시전리디 진다 개비야가 치도 미소 라니 쇼브리마도 나야 렘밤메 디간리야 무릎 개도당부 가된 장은마 유기 유기 나야 근초몽주 제제 침주 제제 니다 동고야 가르레 도스크대 시에브리스 고랭게 가된 여비이나 미대슈 도스크대 시에드 좀봐 차이징게 창조가 나리야 밀랭가 단차 두스크데 시에브리스 가올린 시다 트제 게침부김니 미니디 시슌리아 고그지 니즈리샤 침부초 사다주 니시 두스크데 시에드 잠바 침부디게게 차진리야 침규 슈자 샤바 제제 차 차부 마치지 지제 더용구요리스 차진 차네 마수비 제제 시제 리달리야 인텐시 서르주부인 제제 문리 Mushukami chumburis, di shugo jize kyama nishu zenga yungyok, ane sokdo tongya nakchengi kyeku yoche chaychin di zonraya zidrebris. Yintan shiigi role ya shimchu je chadu zamba purkam nalo lu ni bebaris. Kaolan ki achi huama ki chashanlaya ki chidu kaolanlaya chayhun changi gyuno shungshi tanya da nangmitige zonga nalo churchubris. Masaybe khonsu nāngi kāngwa sāngmālō zēnsūng jīr chūbīrīs. Chāyā jīng zōngā nālō līyā nī dōgu nyāng jē mātio kāmi chūbīrīs. Tōndā dē nyāngā lī kāntrīs jī yōrēs nā gāo yī sāmu xīn zī tīng nāk bē chāyā yī gātēn zīmī dōgrū tāng mē bū chūnē xēn lā chē nā yāng rāng kīm bū cār mā bēn gui bā chī tīntrīs jī yōrēs. Lī kūy kē cēn chū kēm nī lēng shāng chū līng līyā pā lō jē rī tīng kār sōng līyāng jō chā tū zāmbā 군진디게다 투제제브리스 주통기 레그톰

Sheki, Kur Chung Chung Signang, Sheke, Nami Natsua Longata. Gueta, Kuruyang Dursung, Yamba, Turkey Yuching. Titu Yang, Wang Chu Chikbu, Tam Mimawar, Jamne Tang, Dubshi. Deji, Samu Karitungi Pulaki, Chang Lu Simbe, Deji, Pong Ting to Lapa Shagana, Deji, Chicha Dumi to Kurbata. Nansap Chu to Kur Lapa Paryu. 원데 랑기 차줄라 대기 람신 교바기네 랑규키 폴라기 감도 대바마세 강주네 타 하자니 볼때 원데 폴라기 대기라 양결 믹다자면 미치라 창 루느야 마두 개자 대장 미슈베 원주키 개다 탐지에 세월 통외 그 럭다 초로 마통 세르웨 믹다식 제바나 그 럭다 숨다 막병기 가게 졸업하다라 뒤직도 야랑네 불라기 뒤에서 우주 가주체나야 마대발 기지체 집초난 주두 원주기 치신 용외 대기라 최기 창강디 야구두디 중세 충차샤 제장 양결 불륜 전부 야체 총강 총주식 주제 야가당 배부자라 종나 가동 종라 총강 팀대 최기 딜레 매장 총야구 용해지 간제도 교랑 삼루 치동다. 개시 73대 이나 나 차가쇼. 월이 성인 안주 더둔 두끼리. 네 가동 종나 퇴원자 주부유. 원주키 대개 시에스만인다. 집중기 로아 훌훌두 반네. 종내린 강기 추어수치. 불라당 대기니 지키 듄당 지키 겹체디 창강 총총낭 로. 불라기 워나 듄신 계좌 치지경 매슈보다 창통두 강주네 쪽지딩도 비지시기 덥신 대기기 카로알라 쪽지딩기 자라 둡수 약벌치 쪽계좌 매슈보 가리인 쪽이 알아 딘자 제거된 가리인 대기 원주라 뭐가 첩집둡치기엔 불라 알랑네 알로 쪽벌치 계란 두눔 꾸럽해샤 재장 까메유나 성인송시 대기기 알신 불라라 시세표 가르와디 다제 촉부차장 규민기도 감 코다 나잔 마체바 규 규바기기 유부자 리베 내 규란을 시야고 가르와 촉부차네 가와 랑자리 코다 포바직난 창념도 통계 유아 말이 그 덕인 자코나 동네 되바 규기 통마 중함 미 코다 포바직난 창통기 말이 삼기 유아리 원주기 나무네 창통기 매바 대기기 신기 유경 불라기 믹낭 창미통외 금진 텐자식라 큐 콩기 머신의 창통기 말이 쥐레 콜라 균어 텐자 유베 균이 와라 더둥엠 하마구외 내주 가리와래 덕이 모제낭 그 쥐레 약베 여럽 룽박한 쉬기도 다제 쥐레장 콜라 쉬러지기 가루와디 야구 텐자 유나 쥐레 코츠가 머짐제 나초가 용제 가르치게 불라 최대 야랑네 무신 포르바 장르듭 그래 세부하고 기아 내주 제가 용미다 그래 나 제가 용부디 싱크 종주 미 용조기 방다 제초 대기 쇠라 제월 쿨디 체크 균에 치라 주지체 내 가로지라 둘투기 민두게 나라니 샤자 류부 제신베 미지 Takin kyo ki karwati dundu ngay lakwa pa yudun karare. Pula ki daki sungdi changkang chungchung ki gwane tuyntu majuk. Kadang zay la karwa karwa si labati shen ki pu chongzu mi la njumubu sakien si labatar daki ki nala hachang senpu chungne. Kongru lang shindu. Gawa yinbar kariyore. Kongi aja ngay jinsa yinzang kyo ki kongla kubtun tangwati 나라 급동 땅와 랑지 지시 대기기 불라기 락바네 타로와 지냐며 불라기 뭐 담부로 쏜디 말려보다 루프루 그 슈기 대기 랑기 빵도 뜹디 개충은 공타 양양 쉬네 랑기 대기 미뒤엔도 나라 지단 팀들 체장 나심 판부충 지시해지 락바 휴도 땅나 대기 죄라 쇼로와 도바다라 담부로 쏜와다 대기기 자루로 오치신 지금 마사 내주로 주부팀제 지금에 지시 대기기 공조 티투 신의 시월 주루
Lingjia tetar chongji, mingi tata ngo xinzam yinbatar cennata dosu meti warkur. Tene lamsi pulaki zendang la tene ngwebo kangshik degi ki lunang

0: 平常龙青年轻人看，别给龙青年谈的龙青老起来先输赢。
1: 李天孔买拿了呀，哎，直接迅速的就把鞋把来，其他的男生你把真正过了呀呢？我都输不谈，喇叭都真正听的。南北市内的扩展点被南北过了以后呢，从西北头呢，我都输不赢。李建鼎那了样哎，唐道正在团结救助过了以后呢，乔松的他呢，我都输不赢。第三是呢，按照这点新说的就被写不来，这点先给团结救助过了呀，没推荐我都输的赢。真正吃给团结救助写不来以后呢，光都输不能行哎，乔松的他呢，我都输个七十赢。唐国的呢，龙正把就不是一把的下雨，但龙正把就不是一把的肯定这个客户的是呢，主角康熙、主播唐，杨们呢，天南康熙三个结巴，三个结巴是的，他三不说过不落了，第一块顿就完了。这张主角康熙、主播唐、天南康熙三个结巴，做个切度容易来的，去早晚了说吧，今天长街毛儿女不？修七十栋的扩展担当的那么点点这个了，写不赢，写不了就修不赢呢。写说的龙堂，大家能信的大妈说长白六百点不堂，对，人家屯大开始写写写，我这边是呢，说是写的屯大地改建小路了，改建六百的七十栋啊，杨们呢空月吧。哦，就定居月吧，说个你不听嘛，定点几个呀？那写个月，别去查下吧。伊那日不地讲话，听你七话音的，是吧？七话音的，全部这些给这的写不得，得的家姐中间写个音，差不多了。听你七话音的，完全开白，告诉来，那些呢，听了美梦写送。但是呢，吞了美梦西北七地，我就开白送白鲜明就完了。这张地界了，下着我写啥写家姐写送完了，农场嘛点不就不得不。大洋啊，这木头节别想那这个人，陪了养个一个你吸引的，早晚来讲，二里三节一扫写送，得不了恰村的写不赢呢。譬如来养个一个你吸引呗，住不着地，住呗钱多，早晚的送呗，二里三级一扫洗洗呗，龙堂当妈最早晚的，下着我先生写的家姐出长白团的嘛，都不说了。杨安最白想了这个人，贴着米酒把你你赢得，那你赢是俺都听啊，贴着六种钱都在那虚伪罢了，你赢得。到了你赢是不的，说说解决就完了。但你赢得是不得的家姐，军在成就又不得么完了。军在了呀，那俺做芒果村家那那送白鲜梅吃干你就罢了。芒果肉，明就把你你赢得，大堂谈到你了，帮谢送。这张军在的了呀，那龙堂找啊。芒果村家呢送别民主班的你赢得大堂谈到你了帮是不的长话都不说了。杨安都没提别想了这个人卡达帕玛阿南文就给一个我赢得早晚来讲今就一个祝你来唐不送把阿巴出顿把南的我团就接送手。这张家中我介绍这的家姐龙安党啊早晚点被七港的个出场外团点不完了卡达帕玛阿南我就一个我赢得是不的让个点被到我的完了到我的羊他把银把空堂龙鱼把今天主被切多早晚了送别进去一个九年来唐不送把我把出顿把南的我当就接送是家姐因为早晚的出长街让个店边到我的羊汤为银吧主播切不得不说了铁大你红了我的徐边囊的铁大你龙正把主播的说了下面其他个男生你把就把咱们正把主播就把咱们正把主播写不得肯定这个客户要的本身呢他写说的 미시엔지 시베 깨져서 지신 창베 튼 세월주고 딘데지를 시베래 딜레야 나도 룽스 내래 당황스 시여 말에 주바잠 점버주고 빼나차샤 nge geje dinde ji shebe ina lekbar jong se geje ji shebe ina mi shenda ji ge nge shebe lekbar jong shebe di chu chang je lekbar jong shi gu nge shebe lekbar jong shebe geje di long ma re dang ai ke ma re ba la gu wa zam ru ba la che za ju ba zam de che za lekbar jong shi gu shebe shi di nge shebe ma wa tin de ji ya gu jong se ge je shebe din de ji de bi din de ji chang wa zam ru ba la ke si ngan zu su xie min su la xie min ne kang du xie min so se gu ba da chung ne e gu gu din je ngan zu be ji di nang ya gong chu ru ba la gen la gi lek bar jong xie lo ma yong la gu xie ba de bu kang la kang du gu gu din je ja chu ru ba la ya ngan zu be xia na di ge lo ma che ri be ne la zun ba tian du yun ji jongwar chigi yin di loma zui shedio gajar wala ribe nai la zunba tendu yuyu ki jongwar chigi yin se loma zui shebe gajari che zang xie tamja xia song debu xie di jaje loma zui shebe mawa tida juba tida changwar cheba debu yang adu mudi be shabi na lopjong yakbo chigi yin si ke lang su 롭종야구 치기 이시에 디기우 시행이 시에베 깨져지 루알라 롭종야구 치기 이시 켈랑수 루알라 시에디 자제 시행이 시에베 깨져디 수 당마데 루알라 공도 샤베 베디게 더부 있나 롱탄 당마서 개마데 루알라 가데스나 기우 시행이 시에베 마와 테다 랑자 수 장마잠기 된데마 딘데지 루알라 디나 나도 슈에기 치다기 낭세 니버디 딘데체 튼지 죽지 쉐벌레 치다기 낭시 수바 디 자 민 치소 젠바 잠라 죽바 딘데체 그 튼데마 죽베 요아디 모두 슈에이 베차샤베 이나 강종 로알라 강종 시바디 벽의 문적의 민지 로알라 강종 시디 강종 시대 슬럽도 전에 샤정부 시사 시디 누버 카드 터무르 베스나 알송 심베 강종 시바 민디 추 젠바 잠기 된다 데므로 와라 강종 시대 시베 따정부 대디 제도 전에 강종 시 민테다 토고베 군젠 라소바 정규 유베 된데므로 와라 따정부 디디 니직집에 담절하제로 와라 니직집에 담절하제데 팅앙안도 로종양 슈추버데 따오나 강종시대 시베 샤종시사시디 공로송스마능시 강종시베 민디 젠바잠체버로 와라 오나 강종시대 경기고에 종인베 소스 군제 와라 니직치달 창원디 따정부 디시버디 누버로 와라 양아 저 배샤나 디그레 니통 니통 시바디 랑구치 민드 와라 니통 시데 따르무 데디 자와레데 샤르무 시사 시게 가르쳐래 니통 시베 니통 시데 따르무 데디 제두자네 니통 시 니직 좀에 담자하게 디 자제 치매 걸려 야 있는 니통 시 민데다 타고베 금제 가르 유미 니직 티 고든 강 이미 땡규 유바치 땜으로 와라 디나 kāna nyege chūtūngwār chībē sōs dēshē chēbā dēbō
2: Sēngjē nāmbā tsō kūngkām sāng Tāndā kēnām tsē sīn shīmbā tēnē Pēn chōng lōng chīn yīn chīn lē gōng pē gē lōng chīn kī lōng chīn lōp chī lē chēn shē Lē chēn tī nāng pēn chōng lōp tā chē mē gē gēn chī mō wā cī lēng tō jī lā nē 표현 다주의 리비에 콜라 치디 난시 유비에 세나 엽쇼
1: 양안도 다주의 댄주 치대시 불라가 제베 투미시 룽시바디 민딘데지 벨 자베

0: 나가문에 타파르 중국의 척도 구루어식 이바틀라 기부 담바 시설
1: 기부 담비 주상 당니 미남키 총외 출키 자주키 저진데 불교류
0: 기부 담바 타니 제치라 로바양
1: 기부 담바 남니 심상라 상성갈
0: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식 등지수
1: 기부 담바 남니 노주치시 미경시
0: 만저 년탐기 미피상부 등계기 미피해바 남경 기부 담바이 기부 담바당 조신 기부 담바라 미피대네 담배 주성경원이 중국의 닝도

0: 당기 산이티가르 코리우 제용타 뉴규 자마 코드윈 치비 니기 추시 코드윈 치유버시 중국 남신 균도르 카데 조비 멍위타 라즈 뉴빈 조균 소기티 퀄리시비 로조 2급 수비 기급 망부로 뉴비 조크수기 갸뷰 치유 니도 니생을 뢰다오 주빈 던주 바라 장도 라즈 냠레티 중국 2급 단서구 갸다 추출하잠타 천재 냠레기 저와 주부타 Sishun wadgi cianze nyamle chuju gyad nishu le mingda guipa. Cianze ta jwa yubi giji zanzu ta chongma lamsu nikil hazam na shu yubba masi. Pekye drosin bi gigab shibju shizum ta namshin gyundu le kade jokbi kwale lojo gigab gi nyamle gi samshi jido ngabju ngang zam le mingda guipa si. Chimdu nyamne ta lewa jidu ngungyur che yujin. Zhongkui rangwe ki langlin di shichuba dan chibji, gizhi nyamle gyundu ding sabda dan ni, zemni gigib ka dan nyamdu, namshin gyundu ki gane le kade jagdi, tangzan tan zidu, gyundu jegi zemni nyamdru le gyundi hurda dongxin yubashi.
1: Nyechar isha tan shi dikya zuchimbu kui ki bianzho nyamle zengzu ki turin biuri ki cundu ting niba, Shanghai ru cuxin. Tari ki cundu ru, talo isha tan shi dikya zuchimbu kui ki bianzho nyamle zengzu ki tungui zhumzhe jikdu cheba ta. Lomia ki chegu ka tan guchi minne cundu yabu coba mengshi ting yu. Zogshu bianzho disi ka ki turin biuri ta jiyu minne sargui bi jari tanglin chigab. Ting di chun du, isha tan shi di kya zuchin bu kui ki bianzho nyamle zengzu ki kongdo ge kub ka le tu mung ki ngun zin jik tun yong war le di ke chin shik zun yu. Zhongku tan nyamle le shung nun gem ne, isha tan shi di kya zuchin bu kui ki jik tun cobu zu bu ti, mik ce ne cha jun le gyrwa ta, cha shi ne tun ngun su gyrwa gun di dong du yu ji xie yu bishin. Mo shi kui bianzho bu chi jo cong tun bu bu zhan shun bu ta, char gui tan chun mun tab ju si gun zin ar bi to yi. Isha tan shi di kya zuchin bu kui ki bianzho nyamle zengzu ki, rinpo mawa tan kepko mangwe nyamle le shun ne. Bianzho di shi ka ki biri nyamle le gundi dawa ni, hajan ke chenpo yinba mu ji gu. Nyok zin chi we zhenlong ki dun tu, bianzho di shi ka ki nyamle tan nyamju che di, rangwe pike le gundi dawa tan chepji. Isha tan shi di kya zuchin bu kui tan, kwa le shibu rin tan di ta ki nishu cheru dong gu. Zhongku ni mo shi kui nyamle ro da ke chen yinbe. Chonibu, bianzho nguzhub nyamle le motu shunglun gemne, niki nipian yonggur gundi dongxin yueji song yubashi. Hindu nisi ye chinchibu isha tan shidi gya zuchenpo kui ta, Afrikasi gundzin. Dama sumo toyi, isha tan shidi gya zuchenpo kui ki bianzho nyamle zengzu ki zhumsi wo, bianzho disika nyamdu zomne lakdan jidi, bezun cheba tunin kichin din yueji song bata. Konki, Zhugu Chogi, Chongma Chongtui Mala Zogyun Le Shunglun Ge Gyur Shue War, Hindu Nishia Chogi Ngak Jue Che Gyu Yin. Zhugu Ni, Nye Don Kami Nish Zogu Lu, Isha Tan Shidi Gya Zuchenpo Kui Ki, Bianzho Nyamle Zengzu Ge Junda Ge Kep Yin Bi, Nubi Ke Chin Dun Bar, Gap Gyur Che Gyu Yin La. Zhugu Chogi Tan Nyamle Le Shunglun Ge Mne, Tu Mung To, Sa Kong Ti Wei Dobji Dui Bata, Ti Wei Rang Mui Ge Chongtui Nyamle Yung War, Gun Di Dong Du Yu Ji Song Yub Shim. Pabaya gwenne ya sabi isha tan shidi gya zuchenpo kui ki bianzho nyamle zengzu ki le tun ki lu zhu wa. La hu yi, isha tan shidi gya zuchenpo kui ki tu mung ji shi zhu ne, tu mung tar ge le gundi dong gui shi bie zhu tun zu ti. Isha tan shidi gya zuchenpo kui ki bianzho nyamle zengzu ki kong do ka lak dan chi ne dun gui ta, tu mung pi ge le gundi dong wei tong men sim dun tan tun yu. Pabuya Guinea Sabe, Zhongkui Warki Zhengwar Tse Tui Tong Qin Qe Di, Chua Nibu Zazuo Mutu Songgyong Tan Sabdu Da Ne, Zhongku Chua Tan Chongman Le Tun Chui Ki Tun Jor Tan Nyamle Le Shunglun Gyang Du Yu Ji Song Du. Isha Tan Shidi Gya Zuchen Bu Kui Ki Bianzho Nyamle Zengzu Ki, Cong Tun Tan Ma Jo Un Leng Kang Ki Zhu Xi, Hu Li Ao Yi, Zhongkui Tong Da Par Song Du, Qi Chua Le Guo Mu Ji Gu Tai Kong Qe Ba Ta, Cong Tun Rang Mui Jian Tan Dabdi Jian Le Gun Di Ta Jik Du Dan Wei. Ti ki chen ti bi li ki le ke lin kang li qi ren yu. Tu yun ren bui nan ke kong ti ti ki zhongkui nubi ti wei ngun si tu du qin yu. Ta lu zhongkui isha tan shi di gya zuchen bu kui ki bianzho nyamle zengzu ki zhun da ge kub ki gen ku ne. Chuo ka le cong tun tan ma zhong nyamle ding sep che gyur ku gub ke qin du yu ji song yu. Singapore ki shi di gya zuchen bu bianzho nyamle o yun leng kang ki zhu si chen ji ye gi. Zhongkui Meetup Rinnu Lazi Simchu Sabi Tan Guiju Gyongnur Pekia Qingyu. Nye Isha Tan Shidi Gya Zuchen Bu Kui Ki Bianzho Nyamle Zengzu Ki Zhongkui Lo Kukab Su Qin Ni. Zhongkui Nguntun Langlin Ki Nyamyong Tan Guiju Ma La Ti sakhongi jibye tunze sukyur gyur gundi dandi. Chengzin ki hiba chungtu donro chene. Sardu chumze gi, isi atan shidi gyazu chenpo kuyuki benjo nyamle zengzu gi, kongdo tiwe mangwa penputo gyu rigu chiga yueji sun yubashi. Luan nishu ziyanga yi kongtu, isi atan shidi gyazu chenpo kuyuki benjo nyamle zengzu gi, guchibi nguishiminbi chundu tinguba shanghai ru chone. Isi atan shidi gyazu chenpo nyamle gi liu sabu zamyu. 天林上海以体位国营南北团年确实参加给准部苏行月为天南起推命软金生起上海以孙树起闽南了旁恰什么下月为天南起你懂家民女子对了一下谈习的叫做前部可以给边角娘们增作给冲突错局引别他听给参加苦格所切的给及创满冲突七这年为天给中国朗林谈娘娘独林前年 边角这些卡瓦尔克，加起雪日谈，比日关切明白，加起冬季热完月季松多。其里亲戚比充满边角是一公斤，艾勒克斯，中国球员队比超过卡尼，边角的些卡克托库坦团员。上海那边金牌团体内深圳牌，中国一些谈，西的叫做全部可以给边角娘们来争做给，准大给可给，坚挺松不苦的月。
0: 一下谈，现在叫做全部可以给编剧娘们来争做给，宁多给宁吃我。中国球员准备过一谈，拉上水面给两门来电了电器，却看起他们给文字，体外漫画极度直通人民币，一切越级松多。你晓得中国其他几个人包英语正给，结婚了给你二里传播，三个是成为登记了，至少全用的通过的全部签约。 龙文女士的英语人均退不谈，中国谈二零年数没什么出话的基本在阵地内，两面唐赞谈，没什么的说不些隐形。中国谈二零年给密码片子舆论咋着谈，片子若然区别自动什么三不的签约，三个是因为没了，三个SK是行，可你连有人也是区别，而你通证给陆局一个人写信。就是听到过别个不就哭过了咯，洛阳企业给伊落不着了，连个电视区别空给认真谈。 言语正义契丹都西出年契丹绝境谈暂跌出七笔恰就军穷七不了心归七没贴片天南南生而里立功忙不谈制度七的他的阿国龙阿东拉三期这不说七八马赛贴不成做军内先跌出皮片空给特动千安某所契丹所有的三级铁了家族来结为结为若人七元 各地对现地的人还将早期我是应别，因为政绩在什么的恰在契丹举兵归属所有的人，新生牛娃他，契丹王家东举娃的别村签约，年内年头，那在地主军都讲别，新生铁达军心东部，青安拉咱们都举了他，我这个契丹提，听上级王家那才都举了员，推行王家东部了，趁做了三百军都行。 龙文女士的队员人也有争议，几个结尾各阵地落了点不容易有讲，可能有牛咱们的没别，队员人不落，队都家里各阵切些修图面，面对外框，况给今天年久的队伍局的年通边年，如今甚至给超过人不在我谈，况给人年内结尾来了特别，我讲提，每栋六十用的签约。 其他三部队的，查韦托买不几团球呢，查找忙不西给人工安排材料去呗。就最年少资助咱们的呢，家族给委托这天七度不情愿。听俺来了村这娃七八月，可你年那么多人这娃情况谈，年外局的英语正给三定度年了为罗曼给各种去修两百的全部谈，去年俺金军饮食些月。
2: 简单给解决题呢，自我生命看不是隐形。三个一个实验，三个全面题目呢，拉着样中国的用具开展签约。罗曼松吉三个一个生二的心，咋着跟这问题的真正去签约？三个一个字也，对于人民解说拉着样结果的呢，我咋的其实？中国的推动几根钱不提，光给什么呢？中国的自动什么轻松些，落不了签约。
0: 罗曼人抗议阿里洛布卡纳中国人只有两百的谈，肯定跟外部忙不解约。他那，某所契丹都拒绝派的谈，江门初步给运军任务，中国初步的两百多级别两百的所签约。抗议，继续给冷不点的开我谈，落地那某所契丹都拉里安驻军七十点月前，因为这段两百多，新生三百多年。 계급계획은 자로운 뒤 원장 낙제 사바탄 동네 균등한 피해 용어 체교심. 자로 남중국타 어린자론지위 뜸균디 심규 체매 탭진 유바타 미만이리 계집유 선규로 년주로토 년동티라 튜동나 따겐 미딘 사야지라잠 심바타 제주 체겐 아동라잠 중규 예유전타 사고에그스닌기 미심규의 뜸균디니 중국타 어린 미만와르 긴자론지위 제주지시 중국타 어린 저와르 칠뜻지급 지게기 덤규 첨부유범마세 미조 규민와르기 헤메기 저와타 편주 로람 치비 미심 초위 계지야 망부두유
1: 수리남키 지베 레저뷰 부장 정진종키 인시콘 수리남키 게사 팔라미리보르 중국의 사르구베 체튼 제르탈린 지급 놈란 튠레 사비 진부 응노도 내베 수리남키 중국타 멍시 지구타 장도피게 정진변조로 미탑진뉴소 캡콘기 냠레 나르웨 딩스부다네 비계기 고급 냠주타 니기니편 용웨 지구치가 유지주유비지 탈로니 중국타 수르남파 정화주네 롱업주코르웨 로시인 정진종키 수르남 장진충지 중국니 수르남탄 친제조 응아슈기기 급기 제식지 튜르 체가 잠진 초니뷰 정화 균체미바 서부도치바타 냠레 닌신 서부도치유 수르남키 치콩 중국외 초지 토비 총제라 안주 뽑아기기 돌라 중국의 두윤진부난 수르남러 갭겨난와 토지치 슈교 인시 주바타 정진종키 튜르 니슈 적지비 퉁군에소 치콩 중국외 총통협콩 수모투 마주타 총례 직구사비 죽준러 군디 라제 사바타 튼제 사바보르치 낭진제 체디 자네티게 빈조 피게르 순슈 내유지 주유버시 수르남키 춤슌토 치콩 중국외 총일치비 구지총칸치제 칸사통교교 멍시지구조준니 수르남키 지비에 레저뷰 겐체 조회체식시 정진종키 서구바 중국의 킬레기 원투의 락제제티 조람탄 삼배남창 보르친주인에 수르남키 변조탄 지소피게러 멍시댐부딩외 중국의 조준비 뉴치탄 뷰리기 레그치단러 사내티게 망초기 악주 토비유지타 정진종키 중국의 조준비 로즈직짐체바 미남 이민기 외부시규 대내 수르남 미만기 하장 가부치지 시규직지지주규 明年 수르남기폐계기구구치슈고링급 정진容기 조추부샤마라탄 村长国宋祖共尼 카즈구도기连根시日解决不他 권기 안초로重建南기슈균타 추부기내툰策亲체무타인시주约 지루니동자민니슈로르 수르남기 니덥갸주네 놈란툰콘시도총村 민보르치둔주야마신비 미링로메기급중중티 계지도놈킬레치제기 제시 마조 집에 미체 사바르 교신 유바타 원바체나 카탕부 사비 남찬티 지루니 동캠이 니슈 잡켈로 무수 튕기 제보조 교시 놈라 튕레 니르고 무초코 정진 용키 수조 냠레키 고급 사바 통유 콘키 밍아르 수리 남키 드캉 코주기 게난키 고고 베디 공토기 미비 니동캠이 니슈 잡게 루지수 놈란 튜레 공유르 피게 치블레 총웨 사르파르고코 티웨 링탑 체규 급히 뛰어난 수치게 키 레미 보신시라 뛰어간 코든 치고고 유 수르남 탄중 그 조람키 사바탄 촌잠 곡수 더돈 니그루 토담소 캡콘 창마 냠레게 파르톤 치보 유지 주유 정진 변조 타미탑 신뉴 고링급 정진容키 수르남키 정진진키 초교러 군디 후다 동신 유비 놈란 사비 친부 지고모 초콩 시슌키 토다마라 퇴구 창토 동규 정화 윤라 안추의 차계 멍시 지구의 정보르타 록두 시툰 주경러 군디 동규 정화 양유의 지주 유비시 정진容키 대나 소중월 친지조네 롱업주 콜완니 자조르 지진치비 퇴급 개진식인라 계급 니뷰 냠레 띵섭도 동와 리우사바 잡시간 인비 콘키 계급 니뷰 편춘 이치탄 진조로 되네 냠레로 군디단디 티웨 푸숨 초베 유린키 냠레 정화 조규 지구치가 유비시
0: 탈뢰다 응아비 체인 이주 진이니 중국다 파키스탄 와라 친지존에 로 듄주 등의 코르웨 첸수 님시 로 듄주 등의 이신 기도 냠뇨 치비 중빈 지위 기진 균도로 최감 토디 토더 바르숨토 차그다르 사신 지우다르 댐부 총리 지우레 방토와타 ꯀ꯭ꯌꯥꯖꯨꯂꯦ ꯇꯤꯡꯁꯕ ꯆꯪꯖꯂꯦ ꯔꯣꯡꯉꯥꯔꯋꯥ ꯆꯤꯒꯤꯟ ꯒꯨꯔꯃꯤꯒꯤ ꯆꯦꯁꯝ ꯆꯥꯗꯤ ꯒꯤꯒꯕꯥꯟ ꯒꯤꯒꯕꯥꯔꯒꯤꯟ ꯖꯦꯋꯦ ꯄꯦꯁꯟ ꯇꯨꯌꯨ ꯂꯨꯖꯨꯒꯤꯟ ꯒꯣꯖꯨꯁ ꯁꯥꯕꯤ ꯊꯣ ꯒꯤꯒꯝ ꯅꯤꯕꯤ ꯊꯤꯋꯦ ꯁꯕꯤ ꯊꯤꯔꯕ ꯁꯥꯕꯤ ꯆꯨꯡꯒꯨꯊꯥ ꯄꯥꯀꯤꯁꯇꯥꯟꯒꯤ ꯂꯦꯋꯥ ꯆꯤꯇꯨꯟ ꯁꯣꯕꯟ ꯖꯨꯒꯨ ꯃꯤꯌꯨꯗꯨ ꯁꯨꯡꯅꯤ ꯅꯥꯕꯒꯨꯟꯒꯤ ꯊꯕꯖꯨ ꯅ್ꯌꯥꯝꯂꯦ ꯔꯣꯛꯇꯤꯟ ꯖꯦꯋꯥ ꯂꯕꯁꯥꯟ ꯗꯨꯟꯒꯤ ꯊꯨꯞꯒꯤꯔꯣ ꯒꯨꯟꯗꯤ ꯗꯣ ꯁꯤꯌꯨ ꯄꯥꯀꯤꯁꯇꯥꯟ ꯗꯣ ꯆꯥꯗꯨ ꯆꯨꯡꯒꯨ ꯁꯨꯡꯖꯕ ꯆꯤꯃꯣꯋꯥ ꯆꯥꯡꯖꯟ ꯗꯣꯡꯀꯤ ꯖꯣꯕꯗꯥ ꯆꯤꯟꯇꯤꯒꯤ ꯅꯤꯇꯤ ꯆꯦꯗꯤ ꯖꯥꯖꯦ ꯃꯥꯡꯇꯨꯒꯤ ꯃꯪꯁꯤ ꯇꯦꯟꯗꯨ ꯇꯧꯋꯥꯊꯥ ꯆꯣꯡꯄꯦ ꯁꯨꯌꯨꯡꯒꯤ ꯖꯥꯖꯅꯤ ꯒꯨꯇꯤ ꯀꯦꯔꯕ ꯀꯨꯡꯣꯃꯦ ꯀ꯭ꯌꯥꯡꯕ ꯌꯦꯡꯂꯥ ꯊꯤꯅꯤ ꯒꯤꯒꯝ ꯅꯤꯊꯥ ꯒꯤꯒꯝ ꯅꯤꯕꯤ ꯃꯤꯃꯥꯡꯒꯤ ꯖꯥꯖꯤ ꯒꯨꯅꯣꯔ ꯁꯤꯔꯁꯤ ꯆꯤꯟꯇꯤ ꯖꯨ ꯆꯨꯟ ꯆꯣ ꯅꯤꯕꯤ ꯊꯣꯔꯤꯃꯣꯋꯥꯔꯒꯤ ꯖꯣꯡ ꯒꯨꯟꯗꯨ ꯁꯕꯗ ꯆꯤꯅꯤ ꯊꯕꯖꯨ ꯊꯦꯄꯦꯟ ꯆꯨꯟ ꯤꯆꯤ ꯇꯦꯝꯕꯨꯊꯥ ꯀꯦꯕꯦꯟ ꯅ꯭ꯌꯥꯝꯖꯤ ꯌꯥ ꯇꯤꯡ ꯁꯕꯗ ꯇꯦꯟꯗꯤ ꯆꯨꯡꯒꯤ ꯆꯨꯁꯤ ꯁꯤ ꯖꯤꯟꯄꯤꯡ ꯒꯤ ꯅꯦꯗꯣ ꯆꯨꯌꯥꯡ ꯂꯣꯔ ꯄꯥꯀꯤꯁꯇꯥꯟꯂ ꯂꯨꯖꯨ ꯔꯦꯟꯁꯤꯡ ꯒꯤ ꯒꯦꯗꯨꯟ ꯁꯝꯖꯤ ꯅꯪ ꯆꯨꯟ ꯊꯨ ꯆꯣꯡꯄꯦ ꯅꯥꯕꯒꯨꯟꯒꯤ ꯊꯕꯖꯨ ꯅ꯭ꯌꯥꯝꯂꯦ ꯔꯣꯛꯇꯤꯟ ꯖꯣꯋꯥ ꯄꯤꯌꯦꯟ ꯌꯣꯕ ꯆꯨꯡꯒꯤ ꯅꯦꯗꯣ ꯅꯤꯁꯦꯡ ꯂꯣꯔꯣ ꯆꯨꯁꯤ ꯁꯤ ꯖꯤꯟꯄꯤꯡ ꯒꯤ ꯀꯥ ꯁꯣꯁꯔꯣ ꯆꯣꯡꯗꯣꯡ ꯆꯥꯗꯂꯤ ꯊꯥ ꯆꯣꯡꯂꯤ ꯁ꯭ꯌꯥꯕ ꯆꯦꯗ ꯆꯨꯝꯃꯨꯟ ꯖꯦꯟꯁꯨꯝ ꯅꯥꯅꯤ ꯊꯤꯃꯨ ꯉꯨꯟꯖꯤ ꯀꯦꯖꯤꯟ ꯆꯨꯡꯥ ꯊꯥ ꯒꯤꯒꯝ ꯅꯤꯕꯤ ꯁꯤꯁꯨꯡ ꯒꯤ ꯊꯤꯋꯦ ꯁꯕꯤ ꯊꯤꯔꯕ ꯁꯥꯕꯤ ꯆꯣꯡꯄꯦ ꯂꯦꯋꯥ ꯆꯤꯇꯨꯟ ꯁꯣꯕꯟ ꯖꯨ ꯌꯨꯒꯣꯔ ꯒꯤ ꯆꯥꯖꯨ ꯒꯤ ꯆꯦꯁꯤ ꯌꯥ ꯇꯨꯅꯤ ꯆꯣꯡꯄꯦ ꯖꯣꯋꯥ ꯀ꯭ꯌꯥꯡꯂꯝ ꯁꯥꯕꯔ ꯌꯨꯒꯤꯔꯣ ꯒꯨꯟꯗꯤ ꯗꯥ ꯌꯨ ꯃꯤꯔꯤꯡ ꯋꯦ ꯈꯣꯡ ꯄꯥꯀꯤꯁꯇꯥꯟ ꯒꯤ ꯆꯣꯡ ꯊꯣꯡ ꯆꯥꯗꯂꯤ ꯆꯣꯡꯒꯨꯔ ꯐꯤꯝꯅꯤ ꯍꯨꯅꯥꯟ ꯁꯤꯟꯖꯦꯟ ꯊꯥ ꯍꯥꯏꯅꯥꯟ ꯁꯤꯟꯖꯦꯟ ꯂ ꯁꯝꯖꯤ ꯅꯥ ꯁꯤꯡ ꯊꯣꯔꯤ ꯃꯨꯋꯥꯔ ꯅꯤꯌꯝꯒꯨ ꯌꯥꯡ ꯌꯥꯡ ꯆꯤꯗꯤ ꯆꯣꯡ ꯄꯦꯟ ꯖꯣꯋꯥ ꯄꯤꯒꯦꯟ ꯖꯣꯋꯥꯔꯥ ꯆꯦꯞꯁꯤ ꯒꯤ ꯅꯤꯇꯤ ꯅꯥ ꯋꯥꯊꯥ ꯒꯨꯏꯁꯨ ꯆꯦꯝꯕꯨ ꯅꯦ ꯌꯨ ꯆꯤ ꯁꯨꯝ ꯕꯁꯤ ꯆꯥꯡꯖꯦꯟ ꯇꯨꯡ ꯒꯤ ꯃꯨꯏ ꯇꯨꯝ ꯅ್ꯌꯥꯝꯂꯦ ꯒꯤ ꯗꯤ ꯒꯨꯔ ꯇꯤꯅꯤ ꯀꯨꯟ ꯄꯦꯟ ꯃꯥꯡ ꯄꯦꯟ ꯒꯤ ꯆꯦ ꯖꯤꯟ ꯁꯤ ꯇꯨꯕ ꯊꯥ ꯒꯨꯖꯤ ꯂꯥꯝ ꯖꯤ ꯅ꯭ꯌꯝ ꯇꯨꯡ ꯒꯤ ꯉꯣꯏ ꯂ ꯂꯥꯛ ꯗꯔ ꯊꯥ ꯉꯣꯏ ꯂ ꯆꯣꯗ ꯆꯤ ꯕꯤ ꯅꯥꯝ ꯖꯥꯡ ꯀꯦ ꯖꯤꯟ ꯕꯤ ꯆꯥꯅꯤ ꯆꯣꯡ ꯄꯦ ꯄꯦꯟ ꯖꯣ ꯄꯥꯔ ꯒꯦꯝ ꯂ ꯅꯨ ꯒꯨ ꯊꯥ ꯃꯪ ꯁꯤ ꯖꯤ ꯒꯨ ꯁꯣ ꯀꯦꯞ ꯀꯨꯡ ꯁꯣ ꯆꯣꯝ ꯖꯦ ꯌꯨꯔ ꯇꯨ ꯁꯥ ꯋꯥ ꯊꯣꯝ ꯅꯦ ꯊꯦꯒꯦ ꯃꯥꯆꯣ ꯑꯥꯒꯣꯔ ꯊꯨꯡ ꯖꯨ ꯔꯣ ꯅꯤꯒꯤ ꯅꯥꯞ ꯆꯨ ꯅꯥ ꯒꯨ ꯂ ꯁꯥꯝ ꯁꯤ ꯕ ꯊꯥ ꯂꯦ ꯁꯨ ꯂꯦ ꯅꯦ ꯆꯤ ꯅꯤ ꯁꯨ ꯖꯥ ꯖꯨ ꯂ ꯁꯥꯝ ꯗꯨ ꯗꯤ ꯄꯥꯀꯤꯁꯇꯥꯟ ꯒꯤ ꯄꯦꯟ ꯖꯣ ꯊꯥ ꯆꯤ ꯁꯣ ꯄꯤ ꯒꯦ ꯂ ꯅꯦ ꯒꯨ ꯔ ꯀꯦ ꯖꯦ ꯊꯣ ꯕ ꯗ ꯆꯦꯞ ꯖꯤ ꯄꯨ ꯖꯦ ꯊꯣ ꯕ ꯒꯨ ꯖꯤ ꯂꯥꯝ ꯖꯤ ꯅ꯭ꯌꯝ ꯖꯨ ꯆꯤ ꯕ ꯔ ꯄꯦ ꯗꯨ ꯔꯦꯡ ꯁꯤꯡ ꯒꯤ ꯗꯨ ꯒꯨ ꯗꯨ ꯌꯨ ꯆꯨ ꯁꯤ ꯖꯤ ꯖꯤ ꯄꯤꯡ ꯒꯤ ꯄꯥꯔ ꯒꯦꯝ ꯆꯥꯔ ꯒꯨ ꯗ ꯒꯨ ꯖꯤ ꯅꯪ ꯒꯕ ꯄꯥꯀꯤꯁꯇꯥꯟ ꯒꯤ ꯁꯒꯨ ꯈꯥ ꯂꯤ ꯌꯥ ꯗ ꯗꯣ ꯅꯥꯡ ꯗꯤ ꯄꯤ ꯒꯦ ꯒꯤ ꯆꯨꯝ ꯖꯦ ꯂꯤ ꯄꯥꯀꯤꯁꯇꯥꯟ ꯒꯤ ꯃꯤꯃꯥ ꯌꯣꯜ ꯐꯦꯝ ꯕ ꯊꯣ ꯕ ꯆꯤ ꯒꯨ ꯁꯤ ꯁꯨꯡ ꯌꯨ ꯄꯥꯔꯒ꯭ꯌꯥꯝ ꯖꯨꯖꯨꯟ ꯒꯤ ꯆꯦꯁꯤꯊꯤ ꯅꯤꯁꯥ ꯂꯦꯒꯣꯔ ꯖꯤꯝꯕꯔ ꯔꯤꯝꯕꯣꯔ ꯆꯦꯕꯥꯟ ꯇꯨꯅꯤ ꯆꯣ ꯅꯤꯕꯨ ꯊꯦꯂꯦ ꯊꯥ ꯁꯤꯡꯂꯤ ꯇꯦꯔꯂꯦ ꯆꯦ ꯆꯣꯅꯦ ꯆꯦꯝꯕꯨ ꯁꯨꯝꯅ ꯆꯤꯅꯤ ꯄꯥꯔꯅꯣ ꯊꯥ ꯃꯥꯡꯆꯣ ꯁꯥꯔꯇꯨ ꯖꯥꯡꯗꯣ ꯀꯣꯏ ꯆꯦ ꯒꯤ ꯄꯥꯔꯒ꯭ꯌꯥꯝ ꯆꯦꯝꯕꯨ ꯅꯥ ꯅꯤꯝꯖꯨ ꯆꯦꯗꯤ ꯄꯥꯀꯤꯁꯇꯥꯟ ꯒꯤ ꯄꯤꯌꯦ ꯒꯤ ꯇꯤꯡꯁꯨ ꯊꯤꯋꯦ ꯄꯤꯋꯥ ꯊꯥ ꯆꯨꯡꯒꯨ ꯅꯥꯝꯕꯤ ꯊꯤꯔꯕ ꯆꯦ ꯒꯤ ꯄꯤꯌꯦ ꯒꯤ ꯈꯨꯒꯞ ꯊꯤꯋꯦ ꯃꯥꯋꯥ ꯅꯤꯝꯖꯨ ꯆꯦꯒꯤ ꯅꯤꯁꯤ ꯁꯨꯡꯗꯣ ꯆꯥꯡꯖꯟ ꯇꯨꯡ ꯒꯤ ꯆꯣꯡꯃ ꯅꯤꯝꯂꯤ ꯒꯤ ꯀꯣꯂꯤꯁꯤꯕꯤ ꯍꯣꯖꯣ ꯒꯤ ꯒꯤꯟꯖꯨ ꯈꯨꯔꯁꯤꯝ ꯉꯝꯕꯔ ꯆꯦ ꯌꯨ ꯆꯨꯡꯒꯨ ꯗ ꯄꯥꯀꯤꯁꯇꯥꯟ ꯅꯤ ꯊꯨꯅꯥꯝ ꯒꯨꯟ ꯒꯤ ꯊꯕꯖꯨ ꯅꯤꯝꯂꯤ ꯔꯣꯛꯇꯤ ꯕꯤꯡꯉꯨꯅꯤ ꯊꯣꯗ ꯐꯥꯔꯁꯨꯝ ꯊꯣ ꯂꯦꯡ ꯃꯥꯋꯦ ꯅꯦꯇꯨ ꯈꯦꯖꯤꯟ ꯊꯤ ꯖꯤꯗꯨ ꯊꯥ ꯁꯣꯡꯗꯤ ꯊꯝꯖꯕ ꯆꯦꯒꯤ ꯒꯨꯟꯀ꯭ꯌꯨ ꯆꯤꯁꯤꯡ ꯌꯨ ꯑꯔꯤꯊꯥ ꯌꯤꯔꯦꯟ ꯋꯥꯔ ꯇꯨꯡꯗꯨ ꯆꯨꯡꯆꯨꯟ ꯆꯨꯁꯤ ꯁꯤꯖꯤꯟ ꯄꯤꯡ ꯒꯤ ꯋꯤꯁꯥꯔ ꯁꯒꯨ ꯒꯤ ꯁꯤꯗ ꯇꯦꯟꯂꯤ ꯁꯣꯡ ꯀ꯭ꯌꯣ ꯊꯥ ꯒꯨꯟꯗꯤ ꯇꯨꯡ ꯌꯨ ꯊꯤ ꯗꯨꯖꯨ ꯈꯥ ꯁꯤ ꯇꯨꯅ ꯋꯥ ꯊꯥ ꯆꯣꯡꯂꯤ ꯁꯥꯕꯖꯤ ꯀꯦꯖꯦꯟ ꯗꯦꯝꯕꯤꯝ ꯕꯤ ꯒꯨ ꯊꯥ ꯆꯦ ꯊꯤ ꯉꯥꯛ ꯆꯨ ꯅꯥ ꯌꯨ ꯆꯨꯡꯒꯨ ꯊꯥ ꯄꯥꯀꯤꯁꯇꯥꯟ ꯒꯤ ꯁꯤꯋꯤ ꯆꯨꯝꯃꯨ ꯂꯨ ꯒꯨꯟꯗꯤ ꯍꯨꯔꯗ ꯗꯥꯅꯤ ꯆꯨꯒꯨ ꯊꯥ ꯋꯤꯁꯥꯔ ꯁꯒꯨ ꯒꯤ ꯁꯤꯗ ꯇꯦꯟꯂꯤ ꯂꯥꯔꯁꯨ ꯆꯦ ꯌꯨ ꯀꯣꯔ ꯒꯤ ꯆꯦꯒꯣ ꯈꯥ ꯉꯥ ꯊꯤꯃꯨ ꯊꯣ ꯇꯨꯝꯕꯁꯤ ꯆꯣꯡꯕ ꯒꯤꯒꯝ ꯅꯤꯕꯨ ꯀꯣꯂꯤꯁꯤꯕꯤ ꯍꯣꯖꯣ ꯒꯤꯒꯝ ꯅꯤꯕꯤ ꯅ್ꯌꯥꯝꯖꯤ ꯒꯦꯖꯣ ꯇꯤꯋꯔ ꯁꯤꯕꯤ ꯒꯤꯖꯤ ꯃꯥꯂꯥꯊꯥ ꯒꯤꯖꯤ ꯆꯦꯠꯇꯤ ꯃꯪꯁꯤꯔ ꯁꯤꯕꯤ ꯒꯤꯖꯤ ꯇꯤꯂꯥꯝ ꯁꯨꯡꯒ꯭ꯌꯣ ꯊꯥꯖꯤꯗꯨ ꯆꯤꯒꯤꯌꯨ ꯄꯥꯀꯤꯁꯇꯥꯟ ꯒꯤ ꯆꯨꯁꯤ ꯁꯤꯖꯤꯟꯄꯤꯡ ꯒꯤ ꯇꯣꯏꯅꯥꯋꯤ ꯀꯣꯂꯤꯁꯤꯕꯤ ꯆꯦꯒꯣ ꯆꯤꯝꯕꯁꯤ ꯊꯦꯡꯒ꯭ꯌꯨ ꯁꯤꯕꯤ ꯊꯤ ꯊꯣꯗ ꯐꯥꯔꯁꯨꯝ ꯗꯨꯟ ꯗꯨꯟꯖꯤꯗꯨ ꯒꯤꯌꯨ ꯆꯣꯡꯒꯨ ꯊꯥ ꯄꯥꯀꯤꯁꯇꯥꯟ ꯅ꯭ꯌꯥꯝꯂꯦ ꯒꯤ ꯅꯤꯆꯤ ꯄꯦꯇꯨꯏ ꯄꯦꯟꯖꯦ ꯊꯤ ꯆꯣ ꯅꯤꯕꯤ ꯀ꯭ꯌꯥꯞꯀꯣꯡꯂꯤ ꯒꯤꯅꯤ ꯍꯤꯡꯖꯥ ꯃꯦꯕꯤ ꯒꯤꯖꯤ ꯁꯒꯨꯒꯤ ꯅꯦꯕꯕ꯭ꯂꯥ ꯆꯥꯖꯤ ꯇꯦꯟꯂꯤ ꯔꯦꯡꯁꯤ ꯅꯦ ꯌꯨꯖ ꯁꯨꯡꯗꯣ ꯈꯣꯡꯒꯤ ꯃꯤꯡꯒꯥꯔ ꯖꯝꯅꯤ ꯂ ꯂꯣ ꯒꯤ ꯌꯨꯟꯗꯣ ꯌꯣꯡ ꯌꯨꯔꯨ ꯖꯣ ꯁꯤꯡ ꯌꯨ ꯆꯣꯡꯒꯤ ꯂꯣꯡ ꯑꯖꯦ ꯖꯣꯡ ꯕꯤ ꯆꯥꯔ ꯀꯣ ꯆꯥꯅꯦ ꯂ ꯗ ꯔ ꯆꯤ ꯁꯤꯡ ꯌꯨ ꯂ ꯄꯥꯀꯤꯁꯇꯥꯟ ꯒꯤ ꯄꯥꯀꯤꯁꯇꯥꯟ ꯒꯤ ꯐꯨꯔ ꯖꯣ ꯗ ꯕꯤ ꯄꯤ ꯒꯦ ꯗꯣ ꯆꯥꯔ ꯀꯣ ꯂ ꯒꯨꯟ ꯗꯤ ꯗꯣ ꯁꯤꯡ ꯌꯨ ꯒꯤꯒꯝ ꯅꯤ ꯕꯤ ꯈꯥ ꯁꯣ ꯁꯨ ꯊꯤꯡ ꯔꯕ ꯖꯦ ꯖꯨ ꯖꯨ ꯊꯥ ꯆꯣ ꯅꯤ ꯕꯤ ꯀ꯭ꯌꯥꯞ ꯀꯣ ꯁꯣ ꯁꯨ ꯅ್ꯌꯥꯝ ꯂꯦ ꯂ ꯊꯤ ꯒꯕ ꯁꯥꯔ ꯒ꯭ꯌꯥ ꯊꯥ ꯈꯨ ꯒꯕ ꯀꯦ ꯖꯤ ꯊꯦ ꯌꯨ ꯅꯥꯖꯦ ꯄꯥꯀꯤꯁꯇꯥꯟ ꯆꯣ ꯗ ꯅ꯭ꯌꯥꯝ ꯊꯨ ꯆꯤꯟ ꯆꯤ ꯖꯨ ꯅꯦ ꯂꯣ ꯇꯨꯟ ꯆꯨ ꯇ્યો ꯅ ꯈꯣꯔ ꯋꯥ ꯈꯨ ꯒꯕ ꯁꯨ ꯆꯦ ꯊꯣ ꯒꯤꯒꯝ ꯅꯤ ꯕꯤ ꯒꯨ ꯆꯤ ꯋꯥ ꯔ ꯆꯨ ꯋꯤ ꯊꯨ ꯃꯨ ꯉꯨ ꯖꯤ ꯀꯦ ꯆꯤ ꯊꯨꯟ ꯒ્યુ ꯅꯦ ꯗꯤ ꯆꯤ ꯅꯦ ꯆꯨꯖꯦ ꯊꯣ ꯋꯤ ꯆꯦꯞꯁꯤ ꯊꯦ ꯒꯤ ꯄꯦꯟ ꯖꯨ ꯌꯤ ꯆꯤ ꯊꯥ ꯆꯨꯖꯦ ꯊꯣ ꯋꯤ ꯉꯨ ꯇꯨ ꯅ્યા ꯝ ꯂꯦ ꯆꯨꯖꯦ ꯊꯣ ꯋꯤ ꯒꯤ ꯖꯤ ꯔꯣ ꯂꯦ ꯆꯦ ꯁꯕ ꯗꯨ ꯇꯣꯡ ꯋꯥ ꯊꯥ ꯆꯦꯞ ꯆꯤ ꯆꯣꯡ ꯄꯦꯟ ꯖꯦ ꯋꯤ ꯇꯤꯡ ꯒꯤ ꯔꯦꯡ ꯁꯤ ꯅ ꯗꯤ ꯅꯦ ꯒꯤ ꯖꯤ ꯊꯨ ꯕꯕ ꯒꯤ ꯇꯤꯡ ꯒꯤ ꯃꯦ ꯕꯤ ꯔꯦꯡ ꯁꯤ ꯅ ꯈꯥ ꯗꯦ ꯆ ꯥꯛ ꯗꯤ ꯊꯥ ꯒꯣꯔ ꯒꯤ ꯂꯦ ꯋꯥ ꯆꯤ ꯇꯨ ꯆꯣ ꯕꯨ ꯇꯨ ꯕ ꯔ ꯄꯦ ꯗꯨ ꯅꯨ ꯗꯤ ꯊꯥ ꯃꯦ ꯖꯤ ꯒꯤ ꯂꯦ ꯋꯥ ꯆꯤ ꯇꯨ ꯆꯣ ꯕꯨ ꯇꯨ ꯕ ꯔ
1: Nyechar Sri Lanka Thang Jarme Sarwaya Bazir Malaysia Suo Gekab Mangpor Gagay Tri Samshibi Gagyi Tendur Ki Chigo Nyerwa Thang Gekab Khanki Damtunbi Tendur Tui Gagyi Thang Zhungkui Rinne Le Gabuchiba Chunpa Masi Zajo Ki Zhumze Gyan Tomne Pinchun Samshi Chishu Chirudan Yu Nyechar Gagay Tri Sam Zemlin Lopchin Lomme Gagyi Tendur Gap Nishu Zengbi Sri Lanka Zhengkui Ki Gepam Takshu Ki Tendur Ti Kolumboru Chopsi Sri Lanka Gayungi Lopchin Chune Yungwe Loma Gadini Zaksum Tendurna Shubata Gap Koma Tandurna Jung Mang Tuchin Yubsi Damtunbe Namo Kimchan Jikjiba Jutun Zogur Chene Gap Tunki Leng Mangwe Netun Ta Tishin Rang Rang Sosu Gayi Lopchon Chepe Nyamnyon Ta Nyong Chor Sungji Ki Gayi Ki Damse Chepe Tanti Gyuze Ki Nabar Natsuo Gyu Zhongkui Rinne Le Shedo Chilu Ngunbar Che Yue Taro Kolumbo Lopchin Ki Loma Poli Maletana Yi Ang Tangbu Langne Sri Lanka Chepshu Di Zhongkui Rinne Kolishibu Gepam Takju Ki Jindu Nan Shu Gyo Yenpashi Kolumbo Lopchin Ki Lopchi Shunba Kalu Nadi La Ki Shizhi Sunggab Gayi Lopchon Chepe Gyu Sri Lanka Lomme Zhongkui Rinne Ki Pusum Chobe Nan Tun Shedo Tiwe Lekba Tokyo Reji Sunbata Sri Lanka Arja Du Zhongkui Shun Chepchim Khan Ki Chu Dun Bun Jili Li, Chaga Chubi Zegui To Si Zi Nenggab. Zhongku Tan Sri Lanka Gekab Nibu War Ki, Lopsu Tan Rinne Biri Nyamle Ngarwe Ding Sabdu Chimba Tan Chibji. Gachi Gaiyi Lopchon Chikin Sri Lanka Loma Tsu. Zhongsi Gekab Nibu War Ngarwe Sashin Denbe Jita Zuxin Gyoji Sundu. Nyechar Jamin Ki Sane Kane Yongwe Lopchon Loma Jukji Tan Lopchon Loma Junga Yi. Jamin Ki Hanuwe Ru Gapchur Gubi. Gagay Tri Sam Shibi Zemlin Lopchon Lomme Gayi Tendur Tha Gap Chukbe Gagay Tri Sam Ki Zemlin Lopchon Lomme Gayi Tendun Chibi Jamin Kui Ki Gepam Takju Ki Tendur Nan Shubba Tha Damdun Batsu Shabzhu Tha Dukar Yiksu Chakze So Tendun Chi Yubashi Hanuwei Chongkir Ki Chongji Shunba Pulati Shizhi Sunne Shunun Lopchon Ki Gayi Lopchon Tha Zhongkui Rinne Shido Chibi Gu Gezi, Tongya Gyunche Mibar Chirudane, Rinne Le Gewe, Samshi Tan Biri Sabdu Dong Guji Subata, Jamin To Jadu Zhongkui Shun Tsep Chimuwa, Ding Hongbu, Geyi Ni, Gekab Jik Shedo Chibi Dimi Yakshui Shikshi, Changme Geyi Kiki Kun Ti Gu, Zhongku Shedo Tan Samshi Chedi, Zhongku Tan Jamin Gekab Niki Zajo Tan, Zhongku Tan Jamin Ki Jwe Pugi Pige Chi, Zajo Ki Ponyan Yabuche Gu, Rwa Yueji Sun Yubshi. Tawang abe tse jubdun ni, gyagay tri samshibi zemlin ki lopchin loma ta, lopchin loma gyayi jendur ki, bazir jengui ki, gyapam takju ki jendur ti, liyue rinne lo ro jugzhi warshi. Liyue rinne lo ro jadu, zhongkui jikab lenzin, tenmin ki sungshen nanggab. Nyedon kyami nishu zazhu lo ni, zhongkutan bazir ki rinne lo yinbi, gyagay tri samshibi jendur la, tiwe mikse ki tuinin dengyu. Dam tuinbu tsu, jendur tu, Zachow yungwa ta, biri chu samshi sabdu dongwa, lopchon chu tongkya chiru dongwa, rinne le gewe jidu nubo sammi chepar chiru dongwa jie che ne. Zhugu tan bazir ki, zachow le gundi dongwe shunu ponya shik che gu rinwa yueji sun yubashi.
0: Yirengi Yislan saji sungmangi nyechara serabi ne. Sarji Sungmangi Kaju Kagyu Bundi Ninti Gomo Delam Purdi Jidi Yizregi Chengyu Gi Lama Tedwe Kama Dinshir Dongdi Da Yuji Shindu. Serana, Tadengi Chajun Dimi Yuni Yizregi Nidu Lebanon Lugyu Gi Saji Mangbu Shita Gesa Belote Lundabla Magdun Chaju Biwara Lenji Lo Chishi. Yirencho Ne, Ninti Gomo Yizrela Purdi Gi Dongdi Da Watini Ninti Rengxin Yinshi Shindu.
1: Ditani, Kirangi Sujo Dingyu.
2: Basigangi Zeni Anda de Shibina, Jujitun Yuta, Shibshir Gishirin Sebuton Tubi, Lodibu Nancho.
3: Jemu Dijamba, Tatang Latin Yungam Gubina, Ditani Apindo Yoshi.
1: Ditani, Kirangi Sibuo to you.
4: Hila Tube Jilia, Kumbaya Birbina, Tin Waki Yong Tokuji.
2: Lega du dizamba gangor shimbina, lujun yung ema se, tandoya, langoran gabi nizule yu tukrita.
1: Ditani, kirangi cha na yu.
2: Kini yuwa china, tungu yangyar piju dong tu.
5: Gigun chiche lungju yangs china, ditani, pendo chimbo yoshi.
1: Ditani,
5: 中央民望关键农村离婚的，票价里程，居家切菜。
3: 谈的你，毕竟去七岁也不大大事。
6: 全球农村年轻离婚率，覆盖农村年。谈到全球三九两家的前数据。全球农村年轻离婚率，覆盖农村年。谈到全球三九两家的前数据。
3: 新疆人也不敢上，天然女朋友的识别在你胸上谈，今的主编在就热死喇叭些。天地里才那，学校能听说你，王军正去，开始从街头到新能够，别给来团过了，直接书记习近平那位高贵开前谈，突然上边当个培养社区，老大团结前提，团结系主角他们先前提，将用余生的亏他，不要切头为别个做会，当月嘛都不切过别，年送那位过他。
7: 江都重庆给城镇参加党一个举重两届突破的军队点点当别过了。
3: 让将军，新招来去参加新旧三百塔，从这开的东西，军队七十多年，三队新招来，乔军人不用军队，代表七百官。
7: 曹北雄南金贵女队战局那边冷肃南队列阵冷战了，军队点点当别过了。
3: 现在重庆三组区东杆乡开的城镇村。
7: 前日谈团别关系，效果特别，给参加不充分过上瘾。下面的天地来参加谈团，西镇谈。你个六五年年纪白些，你对杨江中等位的书记王军正，那是重庆的城管团，打在民主空格的民主部所总团区所平面，党组总团西林局长梅丽团之团列批给，忙着列举所给列团了，得心闹心。 况且，别给来段过了，几个书记习近平给南委各国开进团，突然上边当给培养这局拉到了团结前的，团结是团结结局了他们前年，将用榆林的各党比赛作为配给作为，东局嘛都不前的，接着人路停了进给培养三百组军下去，来给三百部各边人数闹心，也给那些南港过了全部谈话，让我们讲点么些个。 朗古罗拉爹呢，他在根据下朝所决策，年纪长把龙背给他，三大给别看那么烈，今儿他大给孙秀这边那么些家伙，本家给出着看着一面谈，当然当然别上给女不其他的对吧？天亮看他也不谈，忙着给拥抱做看人吧。中华民的集团草编都是顶住级别，提着六岁偏见看着也吧。 西林给军东给的谈，怎样抗疫不谈？中间两岸国党具体其他的七八所也列断了明年。王军正地区谈，团列领区，忙抓出界片面。来届忙抓完了，偏给东德党军共七党缺席，团员得席，吃得五元，东北界七的，榆林地区谈，比赛特别偏给中原那么三百零五十。城管区才地区谈，大队区团结地区。 面着空格的庄，落得创作，林竹庄边角的林床的姐姐，因为来南登组，你去了兄弟也不谈，现在蒙西三天多当话，创新局长却叫了官爹当话，美丽团结了官爹当话，团里批给着家属当话，满足金松姐也不前年，来团卡给林三边团立军，王军正给真巴的谈，是与我给你说去年，这月来团组织看到西边的闹心。 况且，党政组的七十七女党、曾组女吧，恐怖指数接七十多年，本家组用了兄弟家务谈，出具连锁动画，所用其数七十多话结果，忙做了相对学堂第一中国铁，当面国组社谈，退了破碎的几年，如今新几届忙做七连上主部谈，退二主吧，今年四月七七个。 党中央党两队编角的宋哲杰批给东大队员，两队日卡给全国运动的批决也不吃不谈，两队编角的批给东南家界的当地，忙着给从二零年末底把他也多抓起个，批给当地家界东前年，西林给军将马拉力却吃不谈，日卡给今年两个三队，西林给军将偏执三米七把他吃了当个。 시림 라치자 단조그제 체규로 탐진 체디 코디웨 게자타 년조웨 톱람키 당기 사르드 이직중 다 람조아 제초 시취 시림다 망조아 최 지자 제니 메리카게 망조아기 메심가 삼미체 바라서도 동교로 티든 체괴시 송바신